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르청청한 하늘, 불잎에 대롱대롱 매달린 이슬, 울긋불긋 사내를 불태우는 단풍,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가을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가을의 정취에 취해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을과 마주하고 있으면 일상에 지쳐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도 어느덧 가을날의 맑은 하늘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아름다운 가을을 주제로 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박은하 가수가 부른 노래 가을연가를 함께 감상합시다.

내 고향의 가을 풍경은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와도 같습니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한입 두입 떨어지고 가을을 날리는 들국화와 억새풀이 서슬한 가을바람에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올긋불긋한 단풍이 산자락을 곱게 물들인 것을 보면 우리는 저도 모르게 고향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연기시의 나모 씨는 그 어디 가나 고향의 가을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다면서 노래 모아산의 가을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김치를 담그는 일은 우리 민족의 풍속으로서 김치는 겨울철부터 봄에 이르는 기본 반찬으로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특히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김치를 담그는 풍속은 겨울 나기를 위한 첫 번째 큰일이었습니다. 연결시의 최향란 씨 어머니는 가을이 되면 선수 김치를 담근다면서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 손맛이 담긴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돈독한 주말을 보내고 싶다면서 서봄 가두수임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여정아 서봄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보 노치네 아이고 여기 넣는가? 우리 노치 못 봤음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여보 노치 어디 있어? 이거 큰일 났다 해.
2: 내 벤서에 있었구마.
1: 어디 있다고?
2: 벤서에 있었구마.
1: 야, 이름 저 놓지 알게 되면 이게 간파풍 일국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거. 이게 다 그 가도 원점이 불쇠를 조도한 게 그게 문제란 말이. 이거 예? 무슨 일인가고? 예, 사실은 예, 우리 연도에서 우리를 예 특수 권한으로 대우로 받게 해준다고 가도 정보에 올려버렸는데 아 글쎄 지금까지 같은 앞부터 소식이 없잖도. 그래 내 어찌나게 내가 어찌나게 있잖데 저 우리 노치 약 싸다던 돈에다 예 아 저 박영감독 800원 꼬가지고 가도 원주민의 집에 찾아가서 막 우리를 특수권한으로 대학으로 꼭 받게 해달라고 내 고민 취소야 하는데 그치 오늘 아침에 찾아가보 아 그 가도 원주민 그치 우리 그 아 여자고 아 말고 여자고 요거 저 험악 이래 뚝 떼어먹고 조동했잖도. 아 이거 어찌냐 이거 아 이럴 때 이제 내가 이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돈만은 꼭 찾아와야 되겠다. 이게 전화 어디 있냐?
2: 아이고 영감해. 아이고 니기 전화 왔음도?
1: 아저 전화 온 게 에요. 그게 사실은 기대가 있잖아.
2: 어째 이람도?
1: 아야.
2: 무시게 사실이람도?
1: 기라간 그게 있죠.
2: 아이고 날래 얘기라 없어.
1: 야, 무슨? 그러니까 우리 투수고나노 그게 있죠.
2: 아이고.
1: 아이 그게 안 좀 발표난 게 아이고
2: 그래
1: 여보 여기 앉아 여기 잘 앉으라
2: 아이고 앉아
1: 계략관 저 사실이냐 야 이거 어찌냐 계략관
2: 아이고 날래 얘기하소
1: 내 얘기랄게 걔 내 어제 야
2: 예.
1: 우리 이 특수권한 여기 있자고 야
2: 예.
1: 이게 해결할라 내 어제 저 가도 원주민이

0: 집어 찾아가지야.
1: 아이고, 예.
2: 그런데 글쎄, 그 가도 원주미야. 글쎄, 여자 경경이라, 여자고 요고야. 엄마,
0: 이라 뚝 떼어먹고 초동했다세요.
1: 에이구, 영감도 무식해 여자 깨고, 여자 깨고. 이래미, 이래미도 무슨 소림도 이거는?
0: 에이구, 내 애들. 이게 내 노출이 똘겨 날지 엠티우. 다 말하겠다. 그래까 우리들이야. 요 특수 권한 없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1: 아구 예.
0: 내가 가도 원주민 찾아가서야.
1: 예.
0: 야 돈을 1,000원을 주면서 요거 주면서래. 야 우리 특수 권한 없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1,000원은 내 콩 미치서 했단 말이오.
1: 아유 이러자 1,000원을 주면 코 미치서 했다고.
2: 야. 아 그런데 글쎄 그 가도 원주민 글쎄 여자고 요거 있죠. 요거 민바이로.
0: 이라 뚝 떼어먹고 초등했다사요.
1: 아이고 영감해.
2: 야.
1: 그나저나 그 천호에 어디서 났음도?
2: 아, 그게...
1: 어디서 났는가?
2: 기략관 이제 그...
1: 그래까라는 게 아, 그래. 어디 있음도 우리 집은 다 털어도 얘 단돌 미풍 나올 때라고 없는데 그도의 천원이 어디서 났음도?
2: 예? 기략관 그 노치 양 싸주던 돈에다가 그
0: 바영감 돈 800원 어디리 됐어?
1: 우시계람도 내 약 싸자던 돈에다가 박영감이 돈 800원이나?
2: 야.
1: 아이고, 영감이 어찌 뭐 이런 짓사함도 이런 짓사하는가? 어찌 죽을 때 왔지, 엠도 죽을 때 왔지, 엠가? 아이고, 이거 정말 어막 쓴다는데, 이거 어막
2: 쓴다는데. 글쎄, 다 그게, 그, 가도 원주의 불신을 조동한 게 그게 문제란 말이오. 아이, 강일용도 가불한 게, 야. 로백서 돈을 허망 천원 뚝 떼먹고 조동하면 되는가? 야. 이거 보, 가도 원주임이. 그게 우리 집에는 어떤 돈이야? 내 정말 우리 노치 약을 사자고 우리들이 손끝으로 번 돈이라 손끝으로 번 돈. 이거 봐. 강일용도 간부란 게 저렇게 부패하면 돼요?
1: 사건들 죽자 이거 정말.
2: 이거 봐. 당신이 그 돈을 겨우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하고 못 넘어설 줄 아. 내 가만히 있긴 하겠다.
1: 있으면 어찌겠음도 고소하겠음도 예?
2: 어이구 당신 그거야 아이고 여기 입에 해보 내 당신이 야 귀를 감싸네 정말 고장질하겠다
1: 싸꺼다 집서 예? 당신 같은 거 감옥이겠다 이렇게 콱 처에 넣어야 됐구만 고소해서
2: 나로?
1: 그렇지 그
0: 이거 뭐 나는 피해자라
1: 무식의 피해자도 무식의 피해자인가 예? 그래 가도의 원주민 당신 보고 로털 개첸바 1억 돈도 1억 돈도
0: 아이 글쎄 가도 원주임이야 직접 나를 보고 노털 개참바 이건 아야지야 그런데 어째 지금까지 같은 아부터 소식이 없어 결국은 이게 글쎄 둘로 노털 개참바 이게 그 뭐여
1: 세월은 정말 우쁜 세월이여 어찌면 노털 개참바 이런 세월이여 이런 세월
2: 그러길래 지금 아유, 세월에 세상에. 강시 같은 거 내놓으면 죽물도 못 먹는단 거
1: 예 당신은 그렇게 잘 얻어먹어서 너치 약 사다준 돈에다가 얘 박영감이 돈까지래 비둘지고 드럼도
2: 글쎄 이게 다 가도 원주인 불씨를 조동한 게 문제라만
1: 조도의 문제인가 조도의 예? 조도의 아니라 내 가도 원주인이 아니면 얘 개뿔 다 해지겠어 그만 이거는 다 영도 간부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나쁜 악재비 놈이라고 얘 감옥에겠다 쳐 넣어야 됐구만 넣어야 돼
0: 무식이라? 앞제비?
1: 앞제비 아이고 그래 욕하는 시애미보다 말리는 신이 더 밉다고 영도에서는 먹어지지 않겠다는 거 예? 당신처럼 예? 당신처럼 예? 집까지 찾아가서 예? 치에 들고 냄새를 피우는데 어째 아이 먹어지겠음도 어머가 내래도 먹어지지 먹어지지
2: 아 이거 봐 강일용도 간부랑이 먹어지면 되는가 먹어지면 되는가 야 아이, 솔직히 말해, 옛날에 우리 선열들은 어째서? 야, 간도대 앞에 서서다 해도 비밀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먹어졌다는 거.
1: 아이고, 그럼 당일용도는 그렇게 격렬히 먹어지지 않겠다는 거, 예? 당신처럼, 예? 억지로 입을 벌리고, 먹어집소, 먹어집소 하는데, 어째 아예 먹어지겠음도? 엄마가 내려도 먹어지지 먹어지지
2: 그래 그래 당신 같은 거 한일 가도 영도 간부질한 거 못
1: 예 당신은 그렇게 영도 재질이 있어서 예 그렇게 속거로 써서 돈은 천 원씩이나 띄우고 들어도
0: 지키겨라 속거리
1: 속거리 아이고 그래 특수건 나눠 될 게 뭐 예 가도에서 해주질라고 예
2: 고추사게
1: 예 속이 대배 보이게 치 들고 다니다가 띄우고 들어오는가 띄우고

0: 아유,
1: 싫어? 주사기 속이 대배배우게?
2: 그래. 이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잡게 되는가? 야! 이거 봐. 나도 내게 자식 있게 되게 되면, 왜서 정부에서 나를 특수고는 대하로 준다 해도 나는 안 받겠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짜란 거는 다 마사지지. 정부에서 주는 돈은 임신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나 먹어도 사적이 깨지고 수심에 제절로 배 생긴데, 내한테 무슨 방법이 있어? 이거 봐, 너지. 당신 알긴 하. 당신 밤에 사다가도 끙끙거리며 아름소리 할 때면 내 가슴이 칼로 허비는 것 같단 말이오. 차라리 내 어디 가서 깡도질하다 하고 싶다, 깡도질해도.
0: 아이고, 영감해. 아, 무슨 아들처럼 이래 눈물 찔찔 싸매 이래도. 아이고, 정말. 아유, 됐었구만. 내 이제 여허리 났으면서 산나물도 캐고 짱지장사도 하고 하면서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겠음도. 아유,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곤란하에 기부했다 생각하면 나도 부재 같은 게 좋았구만.
1: 가만 있자. 이거 봐, 너지. 절대 근심하지 말래. 내야 사직서를 써러 가서라도 내 이도만은 내 무조건 찾아오겠다. 무조건 찾아.
0: 아유, 사직서라는 게 무식의 사직서도.
1: 아, 당신 어째 사직서란 건 모르.
0: 아유, 정말 사직서.
1: 그 사직서 경쟁 게 아니라 검토서. 검토서. 내 나쁜 앞잡이 옳다. 야, 내 당일 정도 간부로 부시시킨 내 나쁜 앞잡이. 그러니까나 내 요짜고 요 특수보조는 요거는 아이저도 괜찮지만 요짜 민바 요거는 무조건 돌려달래. 그렇지 않으면 내 당신이 검찰로 내 고장질 하겠다. 고장질. 가만있자. 이게 내 종이하고 말린 피 어디 있잖아.
0: 이거 어떻게
1: 종이하고 말린 피 어디 있잖아.
0: 고장질 하겠다. 아이고, 왜? 아이고, 왜? 이 어제 전화, 아이고, 기차 소리 덜크덕 나는 길에 듣기지 않은가? 야, 니기요? 어? 기차를 타고 간다고? 아이고, 야. 박원기 아바니 집이 맞어? 니기라? 가도의 원주임이라고? 야. 시계라? 가도의 원주임이? 아이고, 저 영감해.
1: 야.
0: 아이고, 영감해. 이거 얼씨도 나 없어.
1: 어제
0: 내 가도의 원주임이를 붙잡았었구만.
1: 시계!
0: 내가 붙잡았었구만.
1: 아니,
0: 여기. 가자. 내 기타 타고 살아난다는 걸 이렇게 붙잡았었구만.
1: 꽉 붙을래.
0: 예.
1: 이거 봐, 가도 원주임이. 사람 기름 못 쓴다 해.
0: 쟤 어쩌면 그러. 쟤 어쩌면.
1: 아, 이거 봐라. 이 검토서.
3: 박로이님.
1: 야.
3: 박로이님, 이게 독수곤란 대응 문제가 민정서에서 비준됐습니다.
1: 무슨 일이야?
4: 남도 이거.
3: 원래는 얘 내가 비준서를 가지고 박로이님을 찾아가 봐야 되는데 내 불실로 성당교를 가는 바람에 이렇게 기차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1: 우리 특수권은 문제 해결됐다.
0: 아이고, 영감해. 그럼 어째 여자 거는 말 안 함도?
1: 아이고, 여자 거 해결됐으면 됐지. 무슨 여자 거고 저쪽. 빨리 이거 말 마저 들어보게요.
3: 박로이님.
1: 야.
3: 박로이님이 어제 우리 집에 오셔서 텔레비전 위에 돈봉 틀어놓고 갔지요.
1: 아이, 그거는 저...
3: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한계 용도 간부로서 얼마나 공작을 잘했으면 박로이님 내 같은 분들까지 회례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긍정도 주었습니다. 박로이님 믿어주십시오. 나를 비롯한 당원 간부들이 렴정 건조를 더욱 잘해서 정말 군중들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훌륭한 당원 간부가 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어, 정말 박로이님 지금 가도 방공실 김비서를 찾아가십시오. 제가 거기다가 이 비준서와 돈 봉투를 모두 맡겨놓았습니다. 박로이님, 몸 건강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 이야, 가도원진이 그러면 잘 갔다.
5: 살고
4: 해보 가도원진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박철영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박철영 씨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왔지만 그동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해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문안 인사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에서 흩날리는 낙엽에 부모님의 모습을 담아보면서 돌아오는 설명절에는 꼭 고향에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박철영 씨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요청한 노래 가을의 소망을 보내드립니다.

나뭇잎은 봄이면 연두색 파란 싹을 틔우고 한여름이면 푸르싱싱한 나뭇잎으로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주고 가을이면 혼신을 불태우며 산과 들을 곱게 물들입니다. 그리고 낙엽이 되어 땅 위에서 흙과 어우러져 기나긴 인내와 아픔을 감내하며 내년의 새봄을 잉태하기 위해 비옥한 자양분으로 거듭납니다. 용정시의 김영란 씨는 계절마다 느끼는 감정과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면서 노래 단풍의 마음을 요청해봤습니다. 그 외 흥룡강성 개동현 계림공사 단결촌의 전정자 씨도 10월 24일은 남편 한운범 씨의 환갑생일이라면서 남은 인생을 남편과 함께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달 향기 따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 우리들로 하여금 아픔이 사라지고 행복감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가을의 사냥에서 날개 덮친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가을 하늘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에 지친 가슴을 활짝 열고 꿈이 있는 곳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9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3: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매일 새롭게 찾아오는 오늘, 오늘도 기분 좋은 일들이 더 많으시길 바라봅니다. 웃음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여성클럽과 함께 시작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김경희 작가님의 글 한송이의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설레는 순간이 있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 긴가민가 하면서도 자꾸 연락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잔뜩 썼다가도 결국 다 지우고 뭐해? 두 글자만 남기기도 하는데요. 이 두 글자 속에 담긴 간지러운 마음이 뭔지 그대로 풀어둔 것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유가 부른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래요. 아주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작은 기운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에너지 넘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김경희 작가님의 한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예, 넌 퇴직 노임을 꽤 많이 받으면서 왜 옷을 사지 않니? 난 퇴직 노임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사는 것이다. 친구는 만날 입던 옷을 입고 다니는 내가 안쓰러웠나 보다. 내 옷차림을 두고 조언해주는 친구가 이 친구뿐이 아니다. 너 돈을 그렇게 아껴 어디에 쓰자고 그러니? 나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한다. 입던 옷만 입으면 없어 보이잖아. 늙은 다음에 새 옷을 입어봤자 지금의 효과를 못 낸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차려입고 다녀라. 진심 어린 조언들이다. 오죽 옷을 사입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듣고 살겠는가. 나는 옷을 사는데 돈을 팍팍 쓰는 게 아직도 서툴다. 먹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옷을 사려면 이것저것 자꾸 따지게 된다. 내 나이에, 내 얼굴에, 내 몸매에 어울리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말이다. 친구들은 어깨에 옷이 넘쳐난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옷이 별로 없는 데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정리를 한바탕 하고 입고 싶지 않은 옷들을 깨끗이 씻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혼옷 재활용 상자에 갖다 놓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매무새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옷차림에 신경 쓴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상대방에 대한 레이라는 말에 수긍하게 된다. 옷을 예쁘게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보면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는 피부가 좋고 옷 잘 입는 여자를 흠모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녀들의 부지런함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한다. 어쩌면 멋부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모임 장소에 갔는데 딱 친구가 내 곁에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넌 오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차림으로 왔니? 이런데 올 때에는 옷에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사실 나는 아침에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꾸미느라 무척 신경을 썼는데 친구의 눈에는 그 정성이 보여지지 않았나 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떤 장소에 나갈 때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서 불안하고 어색해졌다. 이러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오랫동안 내가 여자라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 그리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날에도 양산이나 모자를 쓰는 법을 모르고 남들이 정성 들여 가꾼다는 얼굴에도 팩 한 장 붙여본 적이 없다. 얼굴에 팩을 해야 화장이 잘 먹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을 루루이 들어왔으면서 말이다. 그러니 워낙 거무스름하고 탄력 없는 피부가 좋아질 리 없었다. 얼굴 색이 별로이니 옷의 색상을 고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그래서인지 내 옷장에는 기본상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회색 아니면 검정색 옷이 많다. 어두운 피부에 거무칙칙한 옷을 걸치니 더욱 생기가 없어 보이기 마련이었다. 나도 화려한 색상의 옷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런데 어쩐지 화려한 색상의 옷은 나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결국에는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한 매무새를 하고 다녔던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곱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대신 소박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다. 곁에서 관심에 진심을 담아 조언해주는 친구들이 고마워서라도 나는 외모에 신경을 쓰기로 결심했다. 걷기 운동을 좋아하는 나는 결심을 내린 뒤로 길을 걸으면서 지나가는 길손들을 그저 지나친 적이 없다.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차림새를 보게 되면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더윈에서 옷 잘 입는 법을 배워주는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도 보면서 많이 연구하고 따라 배웠다.

무더운 여름에는 양산 아니면 모자를 꼭 쓰고 외출했고 자외선 차단 크림도 꼬박꼬박 발랐으며 마스크도 잘 착용했다. 또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팩을 붙이려고 했다. 공을 들인 만큼 변화가 찾아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날 따라 화색을 띠니 어느 순간 자신감도 넘쳐났다. 그래서 더욱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마주보며 예쁘게 웃어주는 여유도 부리게 됐다. 모임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전날 저녁에 미리 여러 가지 옷들을 꺼내놓고 입어보면서 남편의 의견까지 모아 결정했다. 아름다움을 위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 갔더니 다들 나를 보고 얼굴색이 많이 하얘지고 스타일도 좋다고 칭찬했다. 욕심의 문턱에 서서도 이런 칭찬을 들으니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기뻐났다. 속으로 살다 보니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구나. 그동안 얼굴에 옷차림에 신경을 쓴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진작 이렇게 하고 다닐 거지. 너 오늘 정말 빛난다. 너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환한 것 같다. 수다쟁이 순이가 숨이 넘어가게 감탄을 했다. 나는 조금은 쑥스러웠으나 기분은 날아갈 때 좋았다. 멋쟁이 너희들과 어울리자니 쉽지 않다. 꾸미는데 게으르던 내가 너희들 덕분에 때보시를 하는 것 같다. 고맙다 다들. 너 이렇게 고왔니?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구나. 언영 이렇게 하고 다닐 거지. 너도 알겠지만 평생 예쁜 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는 서로의 풍경인 거야. 그러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서로에 대한 배려야. 내가 얼굴과 옷단장에 신경을 쓰고 다니니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기쁘고 즐겁잖아. 영희는 쌩글쌩글 웃으며 여자는 평생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야 하니 매무새의 정성을 쏟은 내가 보기 좋다고 극찬해 줬다. 칭찬에 후한 친구들 덕분에 그날의 모임은 여느 때보다도 즐거웠다. 모임이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나왔다.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이 가고 머리에 소리가 내려앉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쁘고 우아한 꽃으로 머물고 싶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몰붓고 싶다. 나는 안팎이 일색인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다. 외적미에도 신경을 쓰고 내적미를 가꾸는 데도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온다. 한 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은 욕심은 오늘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김경희 작가님의 글 한 송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다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외적 미에도 신경을 쓰고 내적 미를 가꾸는데도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련다. 한 송이의 예쁜 꽃으로 피고 싶은 욕심은 오늘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처럼 우리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물론 외적미, 내적미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적미 하면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아름다운 풍경이 돼주듯이 우리 서로서로가 아름답게 꾸미면 보는 이들도 기분이 좋아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끔 단정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꾸민 여성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흥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외모를 가꾸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요. 가정에서 특히 또 여성분들이 외모를 예쁘게 가꾸면 기분도 좋아져서 집안의 분위기가 더 화사하게 또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소님께서 김경희 작가님의 글을 보고 듣고 수많은 여성 꽃들이 예쁜 꽃들로 가꿔질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예쁨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진중해지는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피는 꽃.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간 혹시 마음속에 움츠리고 있던 꽃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부디 마음껏 피워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모습을 예뻐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여자는 언제든 예쁘게 가꿔야 합니다. 패션은 자신감이고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돈은 자신에게 써야 자기 돈이 되는 것이기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꼭 사서 예쁘게 입어주는 게 당당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집안도 깔끔하게 꾸려나가는 게 저는 대찬성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돈은 네, 벌어서 써야 또 자신한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도 또 즐거워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 자신감이 붙어서 더 행복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소망해 보면서 네 오늘 여성클럽에 박현준 맘님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그리고 김경희님, 태평양보험님, 박정흠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성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현국화입니다. 문희옥 가수의 꽃놀이, 홍자 가수의 꽃놀이 가요. 네, 두 곡 연속 듣고 왔는데요. 덕분에 행복해지기도 하네요.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 행복이 멀리 있는 큰 무언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특별한 일이 생겨야 또 큰 성과를 이뤄야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작고 소소한 곳에 숨어 있죠.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편안한 음악, 또 창밖에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맛있게 마시는 한 모금의 차,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 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메시지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게 바로 행복의 조각들이겠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이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천천히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습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가벼운 또 진짜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이상은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장식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강기진의 50에 읽는 조역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변치 않는 하나에 대한 본능적인 염원이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끊임없이 노래하고 찬탄하는 것이다. 별이 언제나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처럼 한결같이 거기 있는 존재를 언제나 찬탄한다.

있지만 끝내 변치 않는 하나. 그것은 밤하늘의 별, 곧 하늘의 뜻입니다. 그 하늘의 뜻을 깊이 알기 위해 옛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고 염원했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하나뿐인 밤하늘의 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쇼펜하우어의 소품집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얄팍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여태껏 한 번도 몰랐던 강력한 기쁨을 만끽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희망을 잃고도 진리를 추구한 유일한 인물이다. 네, 철학자들의 철학자로 불리는 쇼펜하우어에게는 늘 비관론자, 비평가 등의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삶의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851년 출간된 이 책에서 그는 냉소적이지만 누구보다 현실적인 행복의 의미를 풀어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읽히며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철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저자부터 알아볼까요?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1788년 유럽의 항구 도시인 탄치히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실존 철학은 물론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자신이 칸트의 사상을 올바르게 계승했다고 확신하며 당시 최고의 철학자로 평가받던 헤겔, 피헤테 등을 비판했습니다.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졌지만 인간 삶의 비극적 면면을 탐구한 사상가이며 그의 철학은 근대 철학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 외에도 바그너, 톨스토이, 아인슈타인 등이 그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수많은 말들은 어록이 되어 여러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네, 1809년 독일 괴탱겐 대학에 입학해 자연과학과 철학을 전공하다가 1811년 베를린 대학으로 옮긴 쇼펜하우어는 1813년 여름 루돌프 슈타트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해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독창적이었으며 니체를 거쳐 생애철학, 실존철학, 인간학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년에는 집필한 책들을 마무리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으며 1860년 9월 21일 72세의 나이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소품과 부록,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 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쇼펜하우어의 소품집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인간은 이미 행복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행복해지려 할수록 불행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행복론은 논쟁이 필요 없는 당연한 명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전제에서 모든 불행이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은 꿈일 뿐, 고통은 현실이다 라고 말하며 행복하게 산다의 본래 의미는 덜 불행하게, 즉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인생의 지혜를 이 책을 통해 전했습니다.

누구나 행복의 자질을 타고났지만 서유물이나 외면에 따른 행복만을 쫓느라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편견을 특유의 냉소적인 문체로 하나씩 부정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은 무엇인지 고찰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지 찾지 말고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찾아라.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수록 인간은 불행해진다.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완벽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슬픔과 기쁨은 한 몸이다.

네, 이처럼 냉철하지만 누구보다 현실적인 쇼펜하우어 특유의 글귀 속에는 평생 가져갈 인생의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의 불행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지금을 살아갈 힘과 행복을 추구하는 다른 방식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철학의 고전. 네, 이 책은 1851년 출간된 쇼펜하우어의 소품과 부록 중 소품 부분에 해당됩니다. 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소품은 독일어로 삶의 지혜에 대한 격언으로 번역돼 따로 출간되기도 했는데요. 행복한 삶에 대한 그만의 유쾌한 문체와 언어가 돋보이는 책입니다.

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작품 중 이렇게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책은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성에는 분명한 리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소 어렵고 딱딱했던 전작과 달리 이 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철학과 함께 역사 속의 철학자 작품 등의 인용을 풍부하게 넣어 읽는 재미를 더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독자들에게도 깨달음과 재미를 선사하는 이 책은 불멸의 고전이라 평가받을 만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리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라는 책 속의 문구처럼 여러분들 역시 독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구슬이님의 방송으로 왜 같아야만 할까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아야만 할까? 어떤 사람이 문화열차라는 잡지를 통해서 로신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고 공개 답신을 요구했다. 당시 로신은 이런 생각을 했다. 공개 편지에는 꼭 답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공개를 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보라는 얘기다. 그 중에 그냥 내가 걸쳐 있을 뿐이다. 다만 공개 회답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닌데 내 회답도 결국엔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돼버린다. 그게 아니라면 1대1로 보내면 되는 일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로신이 만약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반격 혹은 설명 혹은 해석하는 정력과 시간을 절약했더라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좋은 글들이 더 나왔을까. 오에서 로신의 생각을 받듯이 회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보내온 편지의 편폭보다 더 길게 써보냈다. 그 뒤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후속편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부질없는 일을 했다. 로신의 입장에서 해명을 했다는 건 상대방의 편지 내용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또 해명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설득될 리도 없다. 한마디로 하면 각자 제 입장에서 재좋은 소리를 한 것으로 마무리된다. 밑도 끝도 없는 공방에서 승자도 없거니와 독자들이 보기에도 모래알을 씹은 기분이다. 자유와 정서와 자존을 가진 인간은 모든 상황에 무감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분노하고 표출하고 심지어 공격에까지 이른다. 공격도 시작부터 존칭을 달아서 아주 수양 있는 문구로 다듬어서 전개한다. 그냥 막말 공격은 이 마당에서 언급의 범위에 들지도 못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문화가 있는 건달이 더 무섭기는 하다. 로신이 살았던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도 그랬을라니 그때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지금의 통신 환경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반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잠하대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딱히 그렇다 할 이유가 없었고 그냥 귀찮았다. 일단 반박하려면 상대방의 원문을 자세히 읽고 뜻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싫었다. 그 시간이면 로신의 산문을 한 줄이라도 더 읽겠다. 설사 원문을 통독했다고 해도 반박에 쓸 자료들을 수집 정리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면 원문 한 편이라도 더 쓰겠다. 100번 양보해서 반박했다고 치더라도 또다시 다른 시비로 이어질 건데 이건 귀찮음의 평방이다. 전에도 로차 말했지만 나는 복잡한 게 딱 질색이다. 다 아는 얘기지만 같은 반컵에 물을 넣고도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 비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고 낙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 어릴 때 카드놀이를 하면 돈 내기는 안 되고 술은 더 물이니 지는 사람이 물 마시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 위로하면 낙관이고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고 한숨을 쉬면 비관이다. 물은 그 자리에 그 양으로 변한 게 없지만 사람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상반되는 정서와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은 자란 환경이 천차만별이고 다닌 학교가 다르고 현재 하고 있는 일도 각양각색이다. 행복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물질에 대한 만족도도 같을 수 없다. 다른 점을 찾자면 끝이 없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다르면 싫고 억울하고 심지어 불만스럽다.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속이 괴이는 것도 참기 어렵다. 그럼 표출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눈에 거슬리는 현상들이 슬슬 눈에 포착되기 시작한다. 연인 사이였을 때는 우산 속에 손을 잡는 것도 낭만이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비만 보면 하늘에 구멍이 뚫렸냐며 욕을 하고 싶어진다. 사촌이 기와집을 지어도 배가 아프다고 했지만 개개인의 경제 사정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렇다고 부자가 죄인 건 아니다. 어느 날 은행이 다 해킹당해서 돈이 많고 적고 다 평준화돼 버렸으면 좋겠다고 비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다. 그게 설령 가능하더라도 출발점이 같다고 종점도 같은 건 아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결국 다시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공평, 공정을 계속 외치는 이유가 자의와 차별을 줄이면서 상대적인 합리화를 해나가는 과정이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싸우면서 살기에는 인간의 생명이 너무 짧다. 다름을 인정하면 세상도 밝게 보이고 더욱이는 마음이 편안하다. 억지로 웃어도 벌레 씹은 얼굴을 하기보다는 낫다고 했다. 웃어도 모자랄 시간이 있다.

들었습니다. 구수림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린 왜 같아야만 할까라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같아야만 할까요?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의 저허와 발전을 위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신수성의 커넥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꼭 즐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즐거워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목표는 멋지지만 목표로 가는 길에는 똥덩어리가 가득하다. 지루한 길이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일이 있고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원하는 일에서 만나지는 고통은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역설이지만 기쁜 고통, 행복한 고통이라 할 수 있죠. 반대로 일이 진절이 나면 천만큼을 줘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원하는 것 앞에 놓인 장애물은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한 문학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성 산림 곳곳에 아름다운 오색 단풍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성내 여러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생태 단풍 구경의 여유로움과 몰입형 공연의 열기가 함께 어우러져 휴양 휴가와 입문 체험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룡강 장거리 단풍 관광 시장의 성적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성내 인기 관광지 예약 열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고 할빈은 전국 장거리 여행 인기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춘 등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상승했습니다. 페이주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월 국경절 연휴 흑룡강 관광지 입장권 예약량은 전년 대비 2배로 늘었고 렌터카 여행 주문은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할빈 치치할 목단강이 예약 인기 도시로 꼽혔으며 동북 호리몬, 할빈 극지 공원, 용사 동식물원의 예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9월 28일 할빈 이춘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되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이춘은 전례 없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오영 홍성 림해 관광구는 1일 관광객 수가 14,000명을 돌파해 관광구 개발 이래 최고 1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광지 주변 민박 숙박율은 100%, 평균 체류 기간은 2~3일에 달했습니다. 이춘 30그룹 개방 관광구 1일 조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룹 소속 개방 관광구는 누적 관광객 17만 9,700명을 맞이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전성적으로 1,357회에 달하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4회 가을예술관광계절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으며 뮤지컬 팬레터, 현대경극 빈강밀잔, 희극 뇌우, 다관, 발레,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예술 장르 공연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관광,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우리 성에서는 용강가, 다채로운 유화, 등산, 단풍, 관광 등 5대 테마 10개 연계 관광 노선을 만들어 선보였고 13개 지구시와 연계해 100개의 가을 관광 노선을 내놓았으며 국경절 맞이 문예 공연 등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해 노선 플러스 현장 플러스 체험 다차원 공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밖에 할빈, 목단강 등에서는 문화관광 소비권 1천만 원 이상을 집중 발행했는데 이는 사회 소비를 5천만 원 이상 직접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전 메이투안이 발표한 2026년 국경절 소비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800km 이상을 이동하는 장거리 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30% 이상이 한 곳 목적지에서 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경절 할빈은 인기 장거리 여행지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경절에는 여행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체류 기간도 늘어나면서 항공, 고속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다도시 여행 방식이 각광받았습니다. 메이투안의 통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 1인당 약 1.2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기존의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던 지역들도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감주, 이춘 등 공항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이춘은 약 135%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대외 무역이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8개월 우리 성의 전체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2,320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1% 증가했으며 민영기업이 대외 무역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민영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973억 5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1.2% 증가해 성 전체 수출입 총액의 42%를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70억 5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7.5%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방출했습니다. 종합보세구, 통상구, 통관 편의화 정책을 기반으로 민영기업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보세 물류를 적극 발전시켜 양방향 크로스보더 무역 통로를 구축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성 전체 국경 소액무역 수출입 총액은 206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7.4% 증가했습니다. 보세 물류 수출입 총액은 42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93.3% 급증했습니다. 변방의 지역 우세를 바탕으로 우리성은 대북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국제시장을 적극 확장했습니다. 고급 장비, 특색 농산물, 경공업 일용품 등 용강 특산품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며 수출 제품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탁파바이오, 추린식품 등 기업이 동남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판매 채널을 개척했습니다. 일전 2026년 제2차 전국 명특 우신 농산물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흑룡강 학강 가재, 눈강 대두, 선호 앵거스 소고기, 대행알령 적작, 대행알령 유구, 타파 닭 등 6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현재 우리 성에는 전국 명특 우신 농산물이 총 87개로 식량 유지 작물, 가축가금 제품, 수산물, 종약제 등 다양한 품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영화 총 흥행 수입은 11억 6,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신탐지 흔적은 4억 2,200만 원으로 전국 총 흥행의 36.3%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흑룡강 성위 선전부가 공동 제작하고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공동 출품한 이 주선율 영화는 연휴 내내 전국 영화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가치는 실존 인물인 조선족 최도식의 이야기를 전국 대형 스크린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10월 1일 할빈 로드쇼 현장에는 7일 훈장 수상자인 최도식이 직접 등장해 노년 최심을 연기한 리설근, 청년 최심을 연기한 장희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 최심은 최도식 본인의 실제 인생을 원형으로 한 것입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수십 년간 미세한 흔적 속에서 진실을 추적해온 형사의 모습이 스크린 밖에서는 이야기의 원형과 이를 재현한 예술가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영화 신탐지 흔적 공동 출품사 명단에 할빈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이름을 올리며 용강 현지 시장 주체가 촬영지 제공을 넘어 콘텐츠 제작 상류 단계에 깊이 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영화 속 마디얼 아이스크림이 신탐의 사건 해결을 돕는 장면은 현지 브랜드와 영화 IP의 상호 융합을 보여줬습니다. 로드쇼 현장에서는 영화 티켓으로 마디얼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받고 빙설대색의 태양도, 소피아 성당, 로회당, 야브리 등 관광지와 마디얼 직영점 혜택을 누리는 티켓 따라 여행가기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 홍보 플러스 브랜드 가치 증대 플러스 도시 홍보 삼위일체 모델로 한편의 영화가 도시를 활성화하고 현지 브랜드가 문화 관광 산업 체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50번째 시간입니다. 여인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땀을 씻은 다음 곽상 교대함과 뜨겁게 악수를 하고는 익숙한 한어로 부드럽게 말했다.
1: 동무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1: 저 련장 동무가 아닙니까?
2: 네? 저를 알만합니까?
1: 언제 한번 만나본 것 같은데요.
2: 잘 떠오르지 않는데 혹시 어느 곳인지?
1: 매령에 가보신 적이 있죠?
2: 매령에 가봤지요.
1: 매령 남쪽 자그마한 마을에 미국 놈들과 치안된 놈들이 뛰어들어 숱한 이민들을 학살했죠. 그때 련장 동무가 그곳에 오시지 않았어요?
2: 네, 그때 갔지요. 그럼
1: 그때 한 여인이 구덩이에서 죽은 아이를 파내는 걸 보았죠.
2: 아니, 그럼 박정숙 동무가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때 만났던 박정숙입니다.
2: 아, 그때 박정숙 동무는 얼굴이 몹시 상하고 머리가 헝클어져서 지금과는 완판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군요.
1: 저는 그때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전 그때 지원군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2: 그런데 박동문은 어떻게 되어 여기로 오게 됐습니까?
1: 그때 저는 총을 들고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군인민위원회에서는 저더러 후방 공작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기어이 빨치산에 참가했습니다.
2: 그랬군요. 근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박동무는 중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1: 전 지금 정찰병입니다. 지원군 정찰부대에 자주 가니까 중국말도 좀 배웠지요.
2: 좀 배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합니다.
1: 근데 어머니에게서 들으라니 동무들은 떠나겠다면서요.
2: 네, 이제는 상처도 거의 다 나았으니 가야지요.
1: 정말인가요?
2: 정말이지 않고요.
1: 북쪽으로 가겠어요?
2: 그렇습니다. 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웃습니까?
1: 정말 떠나려면 어머니한테 말해선 안 됩니다.
2: 그럼 누구를 찾아 말해야 합니까?
1: 어머니의 상급을 찾아야 합니다.
2: 어머니의 상급이라? 그럼 동무겠구만요.
1: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2: 그럼 누굴 찾아야 합니까?
1: 급이 높을수록 좋죠.
2: 박동무도 참 꽤나 능청스러운데요. 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 련장 동무, 동문회가 여기 와 있는 걸 우리 대장 동지도 알고 있습니다. 떠나고 안 떠나는 건 그분이 말씀 여하에 달렸습니다.
2: 그래, 동문회 대장 동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 상처가 나야 떠날 수 있지, 상처가 낫지 않으면 절대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이젠 거의 다 나았습니다. 대장 동무, 안 그렇소?
1: 왜 옆에 동물을 발동합니까?
2: 그게 아니라 이젠 다 나았다는 말을 하다 보니
1: 동무의 말만 듣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직접 봐야겠습니다.
0: 말을 마친 박정숙은 곽상이 입고 있는 후렁후렁한 파지가랭이를 걷어올렸다. 오른쪽 다리는 괜찮았지만 왼쪽 다리는 아직도 퉁퉁 부어있었고 살색도 좀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부은 다리를 가리키며 놀랐다.
1: 아이고, 이래가지고도 다 났다고요? 아이고 참. 적어도 백날은 더 치료받아야 합니다.
2: 네? 백날이나? 아이고, 참.
0: 곽상은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박정숙은 곽상의 왼쪽 다리를 만져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한참 살펴보다가 보자기에서 장례술 한 병을 꺼내더니 마개를 열고 솜에 찌고 다리에 발랐다. 그리고는 엷은 널판자 두 장을 꺼내 다리에 대고 노끈으로 묶었다.
2: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1: 저 가만히 있어요.
2: 안 그래도 됩니다.
1: 그래도 이렇게 묶으면 빨리 나아요. 다리가 상하면 장가도 들기 어렵습니다.
2: 아, 이 판에 장가가 다 뭡니까?
1: 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장가도 들고 새 가정도 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장가, 새 가정이요?
1: 아, 그렇죠. 전쟁이 끝나면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3: 아, 우리 현장은 벌써 파돈 천혜가 있습니다.
1: 파돈 천혜가 있다고요? 아휴, 그 처녀가 어디서 뭘 합니까?
3: 지봉군 간호원입니다. 그리고 련정화는 한고향 사람입니다.
1: 잘됐네요. 앞으로 꼭 저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2: 그건 나순개일입니다. 그런데 박동무, 우리가 빨리 떠나려는 건 어머니 때문에 그럽니다. 어머니가 매일 우리의 밥을 해가지고 멀리서부터 날라오자니 살림 형편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밥을 해주느라고 자신은 산나물로 기니려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3: 저는 또 몇 개마다 도르시기나.
1: 그건 걱정 마세요. 우리 빨치산이는 신랑이 맞습니다.
2: 물론 그건 자유한 문제일 수 있지요.
1: 그럼 또 뭡니까?
2: 년세 많으신 어머니가 험한 산길을 더듬으면서 밥을 날라오시는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어머니의 신변이 위험해서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저께 밤에도 어머님께서는 치안된 놈들에게 맞았습니다. 그러다 앞으로...
1: 치안된 놈들이 다 뭡니까? 우리 빨치산에서 그 놈들을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2: 그럼 우리 한시름 놓았습니다.
1: 이런 문제는 근심하지 말고 병치료나 잘하세요. 돌아가는 문제는 우리가 방법을 대겠습니다.
0: 박정숙은 보따리를 풀더니 스무나문 개 되는 사과와 달걀이 가득 담긴 나무함과 약품들과 신누른 입담배 한 묶음을 내놓았다. 그 물건들을 본 곽상과 교대왕이 눈이 번쩍 빛났다.
1: 약소하지만 빨치산에서 보내는 선물이에요.
2: 빨치산에서도 형편이 어렵겠는데 이렇게 귀한 걸 보내주다니요.
1: 그래도 여긴 우리 땅이고 이민들이 우리를 열성껏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무들은 조선에 와서 우리를 도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그러니 동무들의 희생에 비하면 이만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2: 이 물건들을 얻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빨치산 동무들에게 우리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1: 네. 동무들의 임무는 빨리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2: 박정숙 동무.
1: 네.
2: 동무가 찬 그 권총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무슨 패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1: 왜 볼 수 없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2: 이야, 아주 훌륭한 권총이구만요. 이 총은 사창 두 자루 맞잡이로 위력이 큽니다. 우리 동무들도 이 권총을 아주 좋아합니다.
1: 이 총은 리승만 군대의 정찰대 대장이 저한테 준 겁니다.
2: 리승만 군대의 정찰대 대장이 준 것이라? 아, 그러니 그놈을 생포하고 로에겠다는 말씀이군요.

0: 면장동문 정말 머리가 빠르군요.
1: 어떻게 이러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0: 적들이 남쪽으로 패조할 때 상급에서는 저더러 혀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민들 속에 끼어가면서 기회를 엿보았죠. 그때 인민군 전위부대에서는 다리를 끊어버렸는데 인민군 차림을 한 정찰병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첫눈에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자는 겉에다는 인민군 복장을 입었지만 안에다는 인민군들이 입는 내복을 입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지트에 보고했고 우리 동무들이 따라와서 그자를 붙잡았습니다. 신문에 보니 그자는 괴뢰군 정찰대 대장이었습니다.
1: 박정승 동무가 정말 큰 공을 세웠구만요. 상급에서 그 총을 상으로 줄만 합니다.
2: 저 이복애들 식사나 하고 얘기들 나누지 그래.
0: 아이고, 내 이정신 좀 봐. 식사할 것도 깜빡 잊었네요.
3: 박정숙은 미안쩍게 웃으면서 밥그릇을 들고 와서 곽상이에게 밥을 또 주었다. 그릇이 모자라서 돌림 차례로 식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기한 분위기 속에 식사가 끝났다.
0: 승리한 후에 전 꼭 중국에 가보겠습니다.
1: 그러면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4: 박정숙 동무가 중국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
0: 중국은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1: 중국에 가면 천안문에도 가보고 그리고 저희 고향에도 오십시오.
0: 네, 지원군들과 함께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종국포들을 사귀었는데 생각 같아서는 다 가보고 싶습니다.
1: 저뿐만 아니라 정숙 동무가 알고 있는 종국포들이 모두 환영할 겁니다.
0: 훌륭한 종국포들을 친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1: 우리도 같은 심정입니다.
4: 근데 제가 한 가지 건의합시다.
0: 무슨 건의인데요?
4: 이제부턴 우리가 저절로 밥을 해먹을게요.
2: 아니, 저절로 밥을 해먹다니. 그게 어디 되기나 할 소린가?
1: 교대왕 동무가 정말 좋은 생각을 했구만. 어머니, 이제부터는 우리 절로 밥을 해먹겠습니다.
2: 왜? 내가 한 밥이 맛이 없나?
1: 아니, 어머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생한다고 그럽니다.
2: 아이고, 내가 자네들을 위해 그치만 고생을 하는 것이야 응당한 일이 아닌가?
1: 어머니, 우리는 부대에서 취사반 일을 포함하여 무슨 일이나 다 해봤으니 자기절로 밥을 해먹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집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어머니, 지원군 동무들의 말에 도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밥을 해서 나르자면 고생도 고생이거니와 시간이 오라면 적들에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어머니도 안전하고요.
1: 맞습니다. 이곳은 미군과 괴뢰군 놈들이 욱실거리고 치안대 놈들까지 살판치는 저 구역이기에 어머니 안전도 몹시 걱정됩니다.
0: 네, 어머니, 이 동무들의 말대로 합시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부터 우리를 도와 다른 일을 맡아주세요.
2: 그럼 이제부터 뭐 그렇게 하겠네. 조직에서 이 늙은이한테 일을 맡기겠다니 난 더없이 기쁘네.
1: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혁명 어머니입니다.

0: 자취를 하게 된 다음부터 곽상과 교대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한 달 남짓한 치료 끝에 곽상은 드디어 바깥 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몸이 회복되고 행동이 편리해지자 곽상은 부대로 돌아가겠다는 요구를 또다시 제기했다.
1: 정숙 동무, 이젠 상처도 다 나았고 몸도 제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2: 아니, 아직 백날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1: 백날이라는 건 일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 저처럼 신체가 좋은 사람은 한 달이 좀 넘으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2: 그래도 그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부대로 돌아가자면 몇백 리를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몸으로 그렇게 먼 길을 간다고 그럽니까?
1: 내 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고 부대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낭떠러지 아래서 우리를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의 시체가 없었으니 부대에서는 많이 근심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빨리 부대에 돌아가야 수상들과 전우들의 근심을 덜 수 있습니다.
2: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부대에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3: 련장 동지는 이미 많이 회복되어 정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2: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광련장의 신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1: 한쪽에서는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입시로만 하지 말고 절충 방안을 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2: 그럼 좋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치료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만하면 양쪽에서 다 접수할 수 있는 절충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 한 달이 아니라 보름으로 합시다. 이제 보름만 더 치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2: 아휴, 광련장 동무, 제가 한 달로 절충 방안을 내놓았는데 왜 또 보름입니까?
1: 현실적으로 보면 저의 신체는 이미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지체하는 건 그만큼 동무들의 부담과 위험, 그리고 우리 부대의 손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절충 방안을 보름으로 정합시다.
2: 아휴, 정말 못 말리는 광련장이군요. 네, 그럼 제가 한 발 양보하지요.
1: 네,
2: 딱 보름입니다.
1: 알겠습니다. 보름이면 저도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제 보름에서는 하루도 양보가 없습니다.
1: 그야 물론이지요.
0: 동굴 속의 나날은 지루하게 흘러갔지만 드디어 떠날 날이 되었다. 이날 어머니와 박종숙은 여느 때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들은 연회상이라도 차려오듯이 찰떡이며 조선국수며 술안주들을 갖춰가지고 왔다.
4: 자자자, 오늘은 자네들이 떠나는 날이니 부짐이 들게.
2: 그래요, 동무들이 맛있게 배불리 먹어야 어머니가 시름 넣죠.
1: 이거 너무 풍성해서 어느 것부터 먹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4: 내가 그동안 살펴보니까 자네들은 배추김치 같은 매운 음식도 좋아하던데, 그래서 오늘은 기름에 볶은 풋고추도 가져왔네. 자, 어서 먹어보게.
1: 대왕도모, 기름에 볶은 풋고추요 이거?
3: 이건 전장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아닙니까?
1: 그치?
4: 그렇소?

0: 드라마 영웅의 아들, 딸 5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홍로,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13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超短波103.5MHz。

0: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르청청한 하늘, 불잎에 대롱대롱 매달린 이슬, 울긋불긋 사내를 불태우는 단풍,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가을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가을의 정취에 취해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을과 마주하고 있으면 일상에 지쳐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도 어느덧 가을날의 맑은 하늘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은 아름다운 가을을 주제로 한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박은하 가수가 부른 노래 가을연가를 함께 감상합시다.

내 고향의 가을 풍경은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와도 같습니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한입 두입 떨어지고 가을을 날리는 들국화와 억새풀이 서슬한 가을바람에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올긋불긋한 단풍이 산자락을 곱게 물들인 것을 보면 우리는 저도 모르게 고향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연기시의 나모 씨는 그 어디 가나 고향의 가을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다면서 노래 모아산의 가을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김치를 담그는 일은 우리 민족의 풍속으로서 김치는 겨울철부터 봄에 이르는 기본 반찬으로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특히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김치를 담그는 풍속은 겨울 나기를 위한 첫 번째 큰일이었습니다. 연결시의 최향란 씨 어머니는 가을이 되면 선수 김치를 담근다면서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 손맛이 담긴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돈독한 주말을 보내고 싶다면서 서봄 가두수임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여정아 서봄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보 노치 아이고 여기는 없는가? 우리 노치 못 봤음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0: 잡아 넣지 어디서? 이거 큰일 났다.
1: 내 벤서에 있었구마.
0: 어디 있다고?
1: 벤서에 있었구마.
0: 야, 이름 더 놓지 알게 되면 이게 간파포 일국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거? 이게 다 그 가도 원점이 불쇠를 조동한 게 그게 문제란 말이. 이거 예? 무슨 일인가고? 예, 사실은 예, 우리 연도에서 우리를 예, 특수권한으로 대화로 받게 해준다고 가도 정보에 올려버렸는데 아 글쎄 지금까지 같은 앞부터 소식이 없잖아. 그래 내 어찌나게 있잖아. 저 우리 노트 약 싸다던 돈에다 예, 아, 저 박영감독 800원 꼬가지고 가도 원주민의 집에 찾아가서 막 우리를 특수권한으로 대화로 꼭 받게 해달라고 고민 취소하는데 그치 오늘 아침에 가사가 보이 아, 그 가도 뭔지 그치 우리 그 아 여자고 아 말고 여자고 요거 저 험악 이래 뚝 떼먹고 조동했잖아. 아 이거 어찌냐 이거 아 이럴 때 이제 내가 이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돈만은 꼭 찾아와야 되겠다. 이 전화 어디 있냐?
1: 아이고 영감해. 아이고 니기 전화 왔음도.
0: 저 전화 온 게 에요. 그게 사실은 기라가 있잖아.
1: 어째 이람도?
0: 아야.
1: 무시게 사실이람도?
0: 기라가 그게 있죠.
1: 아이고 날래 얘기라 없어.
0: 야, 무슨? 그러니까 우리 특수권한호 그게 있죠.
1: 아이고 특수권한호 발표 났음도.
0: 아, 그게 안 좀 발표난 게 에요.
1: 그래.
0: 여기 앉아. 여기 앉으라.
1: 아이고
0: 계략관 저 사실이냐? 야 이거 어찌냐? 계략관
1: 아이고 날래 얘기하소.
0: 야 내 얘기랄게. 걔 내 어제 야
1: 예.
0: 우리 이 특수권한호 여기 있잖아.
1: 예.
0: 이게 해결할라 내 어제 저 가도 원주민이 집을 찾아가지야.
1: 아이고 예.
0: 그런데 그저 그 가도 원주민이야. 그저 여자 아 여자 경쟁이라 여자고 여고야. 그만 이라 뚝 떼어먹고 초동했다제요.
1: 아이고 영감도 무시게 여자 깨고 이램도 무슨 소림도 이거는?
0: 아이고 내 애들 이게 내 노출이 똘겨나지 엄청 다 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야 요 특수권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1: 아이고 예.
0: 야, 내가 가도 원주민 찾아가서야
1: 예.
0: 야 돈을 1,000원 주면서 요거 주면서 야 우리 특수권한 문제 해결해달라고 천원은 내 콩이 치설했단 말이오.
1: 아유 이러자 천원은 좀에 콩이 치설했다고.
0: 에이야. 아 그런데 글쎄 그 가도 원주인이 글쎄 여자꺼 요거 있제요 요거 민바이로 이라 뚝 떼먹고 조동했다자요.
1: 아이고 영감해.
0: 야.
1: 그나저나 그 천원이 어디서 났음도?
0: 아, 그게...
1: 어디서 났는가?
0: 기략관 이제 그...
1: 그래까라는 게 아, 어디 있음도 우리 집은 다 털어도 얘 단돈이 몇 푼 나올 때라고 없는데 그도의 천원이 어디서 났음도?
0: 예? 기략관 그 노치 양 싸주던 돈에다가 그 박영감 돈 800원 어디리 됐어?
1: 무시개람도 내 약 싸주던 돈에다가 박영감이 돈 800원이나?
0: 야
1: 영감이 어찌 이런 짓을 함도 이런 짓을 하는가? 어찌 죽을 때 왔지 엠도 죽을 때 왔지 엠가? 이거 이거 정말 오막 쓴다는데 이거 오막.
0: 글쎄 이게 다 그게 그 가도 원주민 불신을 조동한 게 그게 문제란 말이오. 아이 강일영도 가불한 게야. 로맥스 돈을 허망 천원 뚝 떼먹고 조동하면 되는가? 야 이거 봐 가도 원주임이 그게 우리 집에는 어떤 돈이야? 내 정말. 우린 어찌 약을 사자고 우리들이 손끝으로 본 돈이라 손끝으로 본 돈. 이거 봐. 강일용도 간부란 게 저렇게 부패하면 돼요?
1: 사건들 죽사 이거 좀 말.
0: 이거 봐. 당신이 그 돈을 겨우기 전에는 한 발짝도 더 못 넘어설 줄 아. 내 가만히 있긴 하겠다.
1: 가만히 있으면 어찌겠음도 고사하겠음도 예?
0: 어이구 당신 그거야. 아이 여기 입에 해보. 내 네? 당신이 야 귀를 감싸네 정말 고단질하겠다.
1: 싸커다 집서 예 당신 같은 거 감옥이겠다 이렇게 콱 처에 넣어야 됐구만 고사해서
0: 나로
1: 그렇지구.
0: 이거 뭐 나는 피해자라.
1: 무식의 피해자도 무식의 피해자가 예 그래 가도의 원주민 당신 보고 로털 개천바 이럽던도 이럽던도.
0: 아이 글쎄 가도 원주민이야 직접 나를 보고 로털 개천바 이건 아예지야. 그런데 어째 지금까지 같은 아부터 소식이 없어. 결국은 이게 글쎄 둘.

0: 너털 개참아 이제 이거 뭐여?
1: 세월은 정말 우쁜 세월이여. 어찌면 너털 개참아 이런 세월이여 이런 세월.
2: 그러길래 지금 에휴, 세월에 세상에. 당시 같은 건 내놓으면 죽물도 못도 먹는단 거.
1: 예, 당신은 그렇게 잘 얻어 먹었어. 너치 약사 잡은 돈에다가 예, 박영감이 돈까지래. 비둘지구 드럼도.
2: 글쎄 이게 다 가도 원주인 불씨를 조동한 게 문제라마.
1: 도돌 문제인가 도돌 예. 저도야 아니라 내 가도 원주민 아니면 얘 개뿔 따야 지겠구만. 이거는 다 영도 간부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나쁜 앞제비 놈이라고 얘 감옥에 갖다 쳐 넣어야 됐구만. 넣어야 돼.
0: 무시개라? 앞제비?
1: 앞제비 아이고 그래. 욕하는 시애미보다 말리는 신이 더 밉다고 영도에서는 먹어지지 않겠다는 거 얘 당신처럼 예, 당신처럼 예, 집거지 찾아가서 예, 치에 들고 냄새를 피우는데 어찌 아이 먹어지겠음도 어머가 내래도 먹어지지, 먹어지지.
2: 아 이거 뭐, 강일영도 간부랑이 먹어지면 되는가, 먹어지면 되는가. 야, 아, 솔직히 말해, 옛날에 우리 선열들은 어째서? 야, 간도대 앞에 서서다 해도 비밀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 먹어졌다는 거.
1: 아이고, 그럼 강일영도는 그렇게 경결이 먹어지지 않겠다는 거, 예? 당신처럼, 예? 억지로 이부 벌리고, 먹어집소, 먹어집소 하는데, 어찌 아예 먹어지겠음도? 엉망가 내려줘, 먹어지지, 먹어지지.
2: 그래길래 당신 같은 거 한일 가도 영도 간부질이란 거 못.
1: 예, 당신은 그렇게 영도 재질이 있어서, 예? 그렇게 속거를 써서 돈은 천 원씩이나 띄우고 들어도
0: 죽이겨라?
2: 썩거리?
1: 썩거리 아이고 그래. 독수건 나 놓댈게 뭐 예? 가도에서 해주질라고 예?
2: 고추사게
1: 예? 속이 대배 보이게 치 들고 다니다가 띄우고 들어오는가 띄우고 들어오는가. 아유 아유 아유
0: 시기라. 이 추사게 속이 대배 보이게
2: 그래. 이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잡게 되는가. 야 이거 봐. 나도 내게 자식 있게 되게 되면 왜서 정부에서 나를 특수고노노 대우를 준다 해도 나는 알 받겠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사이란 거는 다 마사지지. 정부에서 주는 돈은 임시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나 먹어놓 사적이 깨지고 수심에 제절로 배생인데 내한테 무슨 방법이 있어? 이거 봐 너지. 당시 알기나 당신 밤에 자다가도 끙끙거리며 아름소리 할 때면 내 가슴이 칼로 허비는 것 같단 말이오.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깡도질이라도 하고 싶다. 깡도질이라도.
1: 아이고 영감해. 아 무슨 아들처럼 이래 눈물 찔찔 짬에 이래도. 아이고 정말. 아유 됐었구만. 내 이제 여흘이 났으면서 산나물도 캐고 짱지장사도 하고 하면서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겠음도. 에휴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곤란하에 기부했다 생각하면 나도 부재 같은 게 좋았구만.
2: 가만 있자. 이거 봐 놓지 절대 근심하지 말래. 내야 사직서를 써서 가서라도 내 이 돈만은 내 무조건 찾아오겠다. 무조건 찾아.
1: 사직서라는 게 무식의 사직서도.
2: 아 당시 어째 사직서란 건 뭐?
1: 아유 정말 아, 사직서.
2: 그 사직서 경쟁 게 아니라 검토서. 검토서. 내 나쁜 앞잡이 옳다. 야 내 당일 정도 간부를 부시시킨 내 나쁜 앞잡이. 그러니까 나 내 요짜고 요 특수보조는 요거는 아이저도 괜찮지만 요짠 민바 요거는 무조건 돌려달래. 그렇지 않으면 내 당신이 검찰원에 꼬장질 하겠다. 꼬장질. 가만있자. 이게 내 종이하고 말린 피 어디 있잖아.
1: 이거 어떻게
2: 종이하고 말린 피 어디 있잖아.
1: 꼬장질 하겠다. 아이고 왜 아이고 왜 이 어제 전화 아이고 기차 소리 덜커덩 덜커덩 나는 길에 듣기 재는가. 야 니기요 어? 기차를 타고 간다고? 아이고 야야야 박원기 아바니 집이 맞어 니기라? 가도의 원주임이라고 야, 시계라? 가도의 원주임이? 아이고, 저 영감해.
2: 야,
1: 아이고 영감해. 이거 얼씨도 나 없어.
2: 어제
1: 내 가도의 원주임이를 붙잡았었구만.
2: 시계,
1: 내 이거 붙잡았었구만.
2: 아니
1: 여기
2: 가자.
1: 내 기타 타고 살아난다는 걸 이렇게 붙잡았었구만.
2: 꽉 붙을래.
1: 예.
2: 이거 뭐 가도 원주임이 사람 기간 못 쓴다 엠.
1: 쟤 어쩌면 그러. 쟤 어쩌면.
2: 아 이거 봐라. 이 검토소.
3: 박로이님.
2: 야.
3: 박로이님이니 독수곤란 대응 문제가 민정서에서 비준됐습니다.
2: 무슨 일이야?
1: 남도 이거.
3: 원래는 예, 내가 비준서를 가지고 박로이님을 찾아가 봐야 되는데 내 불실로 성당교를 가는 바람에 이렇게 기차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2: 우리 특수권은 문제 해결됐다.
1: 아이고 영감해. 그럼 어째 여자권은 말 안 함도?
2: 아이고 여자권 해결됐으면 됐지. 무슨 여자권 조차 빨리 이거 말을 마저 들어보게.
3: 박로이님.
2: 야.
3: 박로이님이 어제 우리 집에 오셔서 텔레비전 위에 덤벙 틀어놓고 갔지요.
2: 아이 그건 저...
3: 저는 많은 거 생각했습니다. 한계 용도 간부로서 얼마나 공작을 잘했으면 박로이님 내 같은 분들까지 회례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긍정져 주었습니다. 박로이님 믿어주십시오. 나를 비롯한 당원 간부들이 렴정건조를 더욱 잘해서 정말 군중들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훌륭한 당원 간부가 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 정말 박로이님 지금 가도 방공실 김비서를 찾아가십시오. 제가 거기다가 이 비준서와 돈봉투를 모두 맡겨놓았습니다. 박로이님 몸 건강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이야 가도 원주임이 그러면 잘 갔다오.
1: 잘 가.
2: 해보 가도 원주임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박철령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박철령 씨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왔지만 그동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해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문안 인사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에서 흩날리는 낙엽에 부모님의 모습을 담아보면서 돌아오는 설명절에는 꼭 고향에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박철령 씨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요청한 노래 가을의 소망을 보내드립니다.

나뭇잎은 봄이면 연두색 파란싹을 틔우고 한여름이면 푸르싱싱한 나뭇잎으로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주고 가을이면 혼신을 불태우며 산과 들을 곱게 물들입니다. 그리고 낙엽이 되어 땅 위에서 흙과 어우러져 기나긴 인내와 아픔을 감내하며 내년의 새봄을 잉태하기 위해 비옥한 자양분으로 거듭납니다. 용정시의 김영란 씨는 계절마다 느끼는 감정과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면서 노래 단풍의 마음을 요청해봤습니다. 그 외 흥룡강성 개동현 계림공사 단결촌의 전정자 씨도 10월 24일은 남편 한웅범 씨의 환갑생일이라면서 남은 인생을 남편과 함께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향기 따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 우리들로 하여금 아픔이 사라지고 행복감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가을의 사냥에서 날개 덮친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가을 하늘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에 지친 가슴을 활짝 열고 꿈이 있는 곳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여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거나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느 날 서경은 다른 마을에서 온 상인과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서경에게 고급 어패류를 맡기고 그 대가로 큰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경이 고급 어패류를 반드시 생선 시장에 안전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래를 위해 서경은 특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고급 어패류는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경은 마을 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 생선 운반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의 고양이 토리였습니다. 토리는 서경과 함께 살아온 지 오래된 고양이로 서경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리가 고양이란 점이었습니다. 서경은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토리에게 맡기며 토리가 집을 잘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서경은 고양이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 이상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루 서경은 고급 어패류를 안전하게 생선시장에 전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채 토리에게 그것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서경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토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니 괜찮을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은 그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믿음을 토리에게 전하고 이번 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토리는 고양이답게 한참을 걸어가던 중 냄새가 나는 신선한 생선들의 유혹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시장으로 가는 길에 생선 한 마리를 훔쳐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의 고양이 토리는 생선에 대한 욕망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토리는 마을에 많은 생선을 조금씩 먹어버리고 서경이 맡긴 중요한 고급 어패류는 점차 상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맡긴 고급 어패류가 이미 상한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경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고 고양이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상인과의 거래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라며 서경의 실수를 비난했습니다. 서경은 깊이 반성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믿음직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고양이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이 잘못이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일을 맡길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라고 입에 올리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일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고양이와 생선이라는 비교적 귀여운 상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속담이 주는 주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중요한 임무나 책임을 맡길 때 그 일을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서경은 고양이를 믿었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생선에 대한 욕망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서경이 맡긴 중요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할 능력과 책임감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경험,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 일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결국 자신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경은 고양이를 믿었지만 고양이가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그 믿음이 너무도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는 점에서 오류였습니다. 실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와 믿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만을 담지 않으며 그 사람이 맡은 일이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뢰는 단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속담은 과신이나 오만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서경은 고양이가 집에서 일을 잘 함으로 큰 일도 잘 처리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의 능력과 책임감을 과대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본질적으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 결과 중요한 일을 실패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과신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맡긴 일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과신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속담은 또한 리더십과 판단력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리더는 일을 맡기기 전에 상대방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서경은 토리가 자신에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껴 생선을 맡겼지만 그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리더로서 중요한 일이나 책임을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을 사람의 성격과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철저히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신뢰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서경의 실수는 그의 무리한 믿음과 과신에서 비롯된 결과였으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속담을 통해 더 나은 판단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몸 안에도 이미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힘은 항상 같은 크기로 작동하지 않으며 어떤 환경과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는 첫걸음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데 있기보다는 이미 몸 안에 존재하는 회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몸은 본래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흐름을 억지로 통제하기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자극이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끊임없이 조정과 회복을 시도합니다. 작은 상처가 시간이 지나며 아물고 피로가 쌓인 뒤 휴식을 취하면 다시 기운을 되찾는 과정은 자연 치유력이 일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현대의 생활 방식이 이러한 회복 과정을 충분히 마무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지나치게 바쁜 일정과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몸은 회복을 시도하다가도 중단되기를 반복하게 되고 그 결과 자연 치유력은 점차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을 깨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몸의 신회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피로감이나 통증, 집중력 저하와 같은 신호는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요청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는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은 강한 의지로 억지로 끌어내는 힘이 아니라 경청과 존중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 치유력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긴장과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회복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면 몸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회복보다 대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때 몸은 회복과 정비에 집중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 치유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의 영역이 아니라 정서적인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 역시 자연 치유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비판하거나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몸과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반면 몸을 협력자로 인식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대할 때 회복은 훨씬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적으로 간주하기보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시각의 전환은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인식의 변화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은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기적 같은 힘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조금씩 강화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충분히 쉬고 싶다는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과도한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려는 선택을 하며 몸의 리듬에 맞추어 생활하려는 태도는 모두 이 흐름을 지지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쌓일수록 몸은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회복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자연 치유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복은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때로는 좋아졌다가 다시 불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몸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며 몸을 다그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속도보다 지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는 출발점은 몸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이미 회복하려는 힘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힘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자연 치유력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은 스스로 작동하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의 생활 환경 속에서는 그 힘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몸에 회복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일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치유력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무엇이 그 흐름을 막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해 요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가볍게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방해 요인 중 하나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입니다. 몸이 오랜 시간 긴장에 놓이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 모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회복과 재생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경계와 방어에 사용되며 자연 치유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긴장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긴장이 풀릴 수 있는 여지를 의식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시간만으로도 회복의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과도한 자극 역시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소음, 화면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은 몸과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몸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정비할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조용한 상태에서 더욱 활발히 작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 자극이 줄어들수록 몸은 내부의 균형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자극을 덜어내는 선택은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회복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피곤함이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 치유력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몸은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면 신호를 보내는데 점점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호 자체가 둔해지거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신호에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활 리듬의 혼란 역시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잠자고 깨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식사와 휴식의 흐름이 자주 깨지면 몸은 언제 회복을 시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회복보다는 적응의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결과 피로가 쉽게 누적됩니다. 반대로 비교적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몸은 회복의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자연 치유력은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부담 또한 자연 치유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억눌린 감정이나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몸의 긴장으로

생활을 방해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회복 시스템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무조건 억제하기보다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자연 치유력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태도는 몸에게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인다는 것은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선택의 방향을 조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무리한 일정 속에서도 잠시 멈추는 시간을 허락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 더 살피며 자극적인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몸 안에서는 분명한 회복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 치유력은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올려야만 생기는 힘이 아니라 방해 요소가 줄어들 때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몸은 이미 회복을 향해 나아가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길을 조금 더 넓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 치유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화하는 일상적인 실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를 줄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이 스스로 회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과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별한 방법이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을 대하는 방식과 삶의 속도를 조금 다르게 조율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억지로 끌어올리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회복해도 괜찮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깊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을 선택하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휴식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함께 내려놓는 시간이 주어질 때 몸은 진정한 회복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여백 속에서 몸은 스스로를 정비하고 균형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쉼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휴식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연 치유력을 지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호흡과 자세, 움직임에 대한 인식은 몸의 회복 반응을 부드럽게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숨이 얕고 급해질수록 몸은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반대로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질수록 몸은 안정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몸을 느끼고 움직임을 서두르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적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는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자기 몸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돕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몸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질 때

단지 이를 제거해야 할 문제로만 인식하면 몸은 끊임없이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몸이 보내는 조절 과정의 일부로 바라보면 우리는 보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신뢰는 회복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자연 치유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상태 역시 몸의 회복 선택에 깊이 관여합니다.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끊임없이 비교하는 태도는 마음의 긴장을 남기고 이는 그대로 몸에 전달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는 몸에게도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자연 치유력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토대가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마음의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드러운 시선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 치유력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자극적인 공간보다는 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회복에 유리합니다. 빛과 소리, 온도와 촉감처럼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도 몸의 긴장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몸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행위이자 회복을 위한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몸은 굳이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며 자연 치유력을 더 자유롭게 발휘하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태도는 기다림입니다. 회복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때 조급함이 앞서면 다시 몸을 다그치게 되고 회복의 흐름은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속도를 존중하고 지금의 상태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연 치유력을 깊고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포기가 아니라 몸을 믿고 맡기는 적극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결국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몸을 고치기 위한 기술을 익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삶의 속도와 태도를 조율하며 스스로에게 안전한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반복될수록 몸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얻게 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회복의 힘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삶의 조건을 허락하느냐에 따라 깨어나는 힘입니다. 몸을 신뢰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때 인체는 본래 지니고 있던 치유의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 치유력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몸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완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건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15시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세상 만사를 논할 때 사실이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너머의 진실이고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높은 차원에서 설명되는 진리라 하겠다. 자금의 현실에서는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지극히 어렵다. 아쉬운 대로 사실을 알고자 하지만 그 사실조차 파묻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네, 김윤세의 자연치유의 몸을 맡겨라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거짓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거짓이 사실과 진실을 덮어누르고 게다가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네, 내 편이면 거짓도 사실도 지부하고 내 편이다 싶으면 사실과 진실도 거짓으로 매도해버립니다. 네, 무지막지한 진리 논리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네, 하루빨리 씻어내야 할 우리 사회의 아프고도 부끄러운 속살입니다.

0: 네, 국내 여행지 코너입니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네, 오늘도 게스트가 아니라 오늘 원래 리포터 하셨던 분이시죠. 우리 작가분이시기도 한데요. 전지영 씨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지영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전지영입니다.
0: 네, 지난 시간 덕휘 씨가 이제 소개를 했을 때 황과수 풍경구에 네. 대해서까지 이제 쭉 알아봤습니다. 네, 황과수 폭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황과수 폭포를 제외하고 또 거기 어떤 유명한 폭포가 더 있나요?
1: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비교적 유명한 두파당 폭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소리를 지닌 폭포 두파당 폭포는 1986년 판 서유기 드라마 주제가 간월루잘허방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0: 간루?
1: 황과수 폭포, 네. 간월루잘허방.
0: 아, 네. 아,
1: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황과수 폭포 상류에 위치한 두파당 폭포는 황과수 폭포군에서 가장 넓은 폭포입니다. 폭이 105m이며 높이가 21m에 달하는데요. 그 경사라진 폭포에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서 두파당 폭포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그 후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자 후 할 때 그 허 한자를 사용해서 허우푸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0: 오,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네.
1: 네.
0: 계속 얘기 부탁드릴게요.
1: 네, 안순의 풍경구에는 또 천성교라는 풍경구가 유명합니다. 황과수 폭포에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천성교 풍경구는 주로 돌, 나무, 물들이 미묘한 결합을 이루면서 수상성림을 방불케 하는 천연 풍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세가 웅장한 황과수 폭포와는 달리 천성교는 영롱하고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풀이 빽빽히 들어서 있고 물 위에는 성림이 들어서 있는데 그 돌 위에 선인장이 자라고 있어 기이하면서도 재미있는 풍경과 볼거리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0: 그러네요. 천성교 풍경구. 저도 여행 프로그램 많이 네. 했는데 천성교 풍경구는 지금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앞서 소개해드린 저기 그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비슷하다고 하는 두파당 폭포에 대해서 저도 사진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진짜 폭이 아주 넓어서 진짜 그 소리가 아주 웅장하더라고요.
0: 그러네요.
1: 네.
0: 황과수 폭포는 워낙에 이제 유명한 폭포라서 많이 알고 있긴 했는데 네. 두파당 폭포는 아마 황과수 폭포만큼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같지는 않은데 또 이제 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으로 또 직접
1: 네,
0: 보셨다니까.
1: 맞습니다.
0: 이게 사실은 뭐 연휴 기간이거나 어쨌든 명절 기간이거나 네. 이럴 때 황과수 폭포가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뭐 고궁 같은 네, 이런 풍경구들과 네. 함께 어깨 나란히 자리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0: 주변에도 이렇게 네. 가볼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네, 계속 네. 또 다른 관광지도 이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려지현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귀주성 검남 부의족 묘족 자치현에 있는 려지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려지 서칠공이라는 국가 5A급 풍경명승지가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명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입구 북쪽에 도광 15년, 즉 1836년에 만들어진 소칠공고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의 이름을 따서 관광지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아름다운 전설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0: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볼게요.
1: 네, 한 커플이 이곳에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곳을 탈출하여 멀리 떠나게 되었는데 큰 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둘은 할 수 없이 강에 뛰어들었는데 이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칠선녀가 나타나서 칠공다리를 만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다리는 시간과 운명의 힘을 모아 만들어진 다리이기 때문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노쇠와 병마가 함께 따른다고 알려졌습니다. 커플은 손을 꼭 잡고 100보밖에 안 되는 칠공다리를 끝까지 걸어갔으며 마지막까지 함께 보내면서 늙어서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 이 소칠공다리를 충정지교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0: 충정지교. 네,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또 깃들어 있었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곳을 더 둘러볼 만할까요?
1: 네, 묘족 마을도 추천드립니다. 묘족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소수민족 중 하나로 귀주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민족으로 여기서 묘족의 전통 마을들을 구경하고 전통 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묘족 마을이 있습니다. 청암고진이라고 하는 이곳은 귀주 4대 고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10년 청암고진은 중국관광지 4A급 인증을 받았는데요. 명나라 때 약 1378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명나라가 통일하고 서남 지역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운남성과 광서, 사촌으로 통하는 교통요지인 성암에 역참을 세우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장이 운남을 완전 정복하기 위해 30만 군사를 파병하여 군사들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둔전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점차적으로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큰 동네가 형성되었습니다. 청암고지는 동네가 산비탈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요. 정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아주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구한 청암고진 내에는 귀주성에서 첫 번째 장원이 뽑힌 조의형의 생가, 그리고 문창각, 자운사 등 많은 문화명소와 역사유적지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0: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볼 수 있나요?
1: 네, 이곳에서는 장탁연이라는 그런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데 긴 테이블 잔치상이라고도 합니다. 묘가의 특색 음식을 맛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술을 권하는 묘족 소녀들과 함께 소박하면서도 짙은 묘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런 건 진짜 좀 이런 그 민족 특색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체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관광지 들어볼게요.
1: 네, 또 묘족 문화유산 박물관도 둘러볼 만합니다.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박물관은 민족의상 전시구역, 민간 가구용품과 노은장품 전시구역, 수공예품 전시구역, 그리고 은장식 문화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 작품마다 종류가 다양하고 공예가 독창적이어서 극히 높은 소장가치와 적용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행자원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귀양도 여행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귀양에서 세계 최고 민족 무대 서사시 다채로운 귀주풍쇼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이 공연은 본토 민족의 깊은 역사 기억을 열연하고 있습니다. 묘족, 부의족, 동족, 이족, 소족 등 소수민족의 찬란하고 낭만적인 풍경, 그리고 어디서도 복제가 불가능한 이런 가요, 민족묘기, 민족기악 연주, 민족의상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0: 가볼 만한 행선지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1: 네, 다채로운 기수성과 타일식 건축품으로 장식된 아시안 무역 집거지를 참관할 수도 있습니다. 레저 관광, 리조트, 미식, 오락 등을 위주로 한 다채로운 귀주석 관광지는 귀주의 문화 관광 산업을 위해 대외교류의 문호를 개설해 귀주산지공원의 카스트 지모, 다양한 자연 생태 경관과 다채로운 다민족 생태 문화를 선보이고 있는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전지영 씨와 함께 이 운남성 여행지들 중에서 이제 황과수 폭포 그 뒤 네. 내용부터 지금 또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편폭이 이제 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네.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약간 휴식이 필요하면 저희가 음악 이어드리고 아니면 계속 이제 인터뷰를 이어가든가 할 건데 지영 씨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노래 한 곡 듣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계속 들으면서 이게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소화를 네.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전지영
1: 네,
0: 씨도
1: 네, 잠깐 여러분들도 네. 네, 또 관심 있는 그 제가 그렇지. 소개해드렸던 곳들에 대해서 사진 자료도 찾아보실 수도 있고
0: 맞아요.
1: 네, 네. 앞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앞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음미해 볼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 한 곡 듣고 올 텐데 지향 씨는 이제 전화 놓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예 기다리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노래 이어드립니다.

0: 네, 오늘 전지향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운남성 여행지에 대해서 요해를 해보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이미 또 몇 군데 여행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운남성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또 아주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 네, 여행지가 한 곳이 있긴 하죠. 그곳이 바로 이제 계림인데 네, 계속해서 이제 전화 연결해서 계림으로 이번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지향 씨.
1: 네, 네 지금 계림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네.
1: 네. 네. 계림은 중국 남쪽 광서 청주자치구 동북부에 위치한 관광도시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구는 약 50만 명입니다. 국경을 왼남과 밀접하고 있는 계림은 국경에 인접한 곳에 화산구가 있는데요. 이곳이 관광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인구의 92%가 한족이고 나머지 8%가 정족, 돈족 등 10여 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기후는 아열대 기후에 속해서 기온이 온화하며 연평균 기온이 19섭씨도 정도입니다. 사계절 내내 따뜻한 기후이기 때문에 언제든 여행하기에 적당한 날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계림 여행에서는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여기 관광지다 보니까 아주 네. 재밌을 것 같은데.
1: 네, 계림은 3억 년 전에 원래 바다였다가 지각운동으로 인해 바다에 쌓여있던 석회암들이 육지우로 상승했고 이후에 풍화와 침식작용을 거친 뒤에 비로소 지금과 같은 지리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특수한 지리적 상황이 리강과 그 주위의 전원 풍경과 잘 어우러져 계림의 산수가 천하제일이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꿀린산수의자天下라는 이런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산수와 같은 이 풍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계림에는 주요 관광지가 아주 많습니다. 먼저 오산공원을 비롯하여 오산, 세외도원, 우룡하, 관암동굴, 서가재래시장 등 정말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림에서는 또 온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계림 여행을 떠나서 좋은 산수를 구경하고 힐링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네요. 이 재래시장 같은 곳 좀 궁금해서 네. 좀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동굴 같은 데는 제가 사실은 그 관암 동굴 좀 있다고 했는데 다른 여행지에 네. 비해서는 크게 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고 할까? 아무튼 좀 관심이 좀 덜 가는 부분인데 뭐 재래시장 이런 아기자기한 곳들에는 좀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1: 네, 그렇죠. 또 이런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맞아요. 이동도 큰 곳에 가기 때문에 또 특별한 그곳만의 그런 문화와 어떤 또 특별한 별미 같은 것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이 동굴 같은 여행지를 보게 되면 어떤 곳에서는 사실은 그 조명으로 아주 대낮처럼 네. 환하게 뭐 장식을 해놓고 네. 밝혀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곳은 그나마 괜찮긴 한데 가끔은 또 어두운 동굴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왠지 제가 좀 무서움을 많이 타는지 어쨌든 좀 동굴 안에 들어가서 약간 그 차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전 좀 싫은 네. 것 같습니다.
1: 네, 네, 또 동굴에 가면 그 온도가 또
0: 맞아요.
1: 그 낮기 때문에 그래서 또 피서 여행지로도
0: 맞아요.
1: 유명한 동굴이 많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오싹한 느낌이 오히려 이제 뭐 약간 어떤 것들 이제 공포스럽다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분들이 또 여름철에 더울 때 더위 네. 날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곳을 찾는 여행객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계림의 네, 그 상징이 있다면 네. 바로 이제 그림과 같은 그 계림의 리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9에도 나오고 있는 네. 곳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들어볼게요.
1: 네, 중국의 북쪽엔 만리장성이 있고 남쪽엔 리강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리강을 중심으로 계림의 빼어난 산수가 펼쳐지고 이곳에서 잡히는 리강의 물고기는 이 지역 최고의 명물로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상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리강 주변으로 경작되는 드넓은 논의 주요한 물자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0: 계림은 정말

0: 그림 같은 곳입니다. 예전에는 그 교과서에도 네.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네. 항상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자면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곳 사람들의 삶은 리강의 풍요로움 속에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계림에서 계림 리강을 따라 유람하는 선상유람이 특히 또 유명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리강을 따라 유람하다 보면 기이한 동굴, 또 우뚝 솟은 거대한 형태의 산, 독특한 모양의 기암괴석, 푸른 산 맑은 물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어 예로부터 화가와 시인들의 작품 소재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백리화랑이라고도 리강을 일컬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천하제일이라는 산수가 주로 계림을 흘러지나는 리강이랑 하늘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배를 타고 리강을 거닐다 보면 푸른 물에 푸른 산이 거꾸로 비껴있고 또 유람선을 타고 그 속을 지나가다 보면 양안의 경치 또한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자신이 한 폭의 산수화 속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절경이 장관인 것이 바로 리강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일강 사호라는 말이 있는데 일강은 리강이라면 네. 나머지 사호는 어느 것인가요?
1: 네, 여기서 일강은 리강을 말하고 사호는 몽룡호, 용호, 삼호, 개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삭서가는 양인가로 불리는데 광서 정족조치구 양삭현에 위치해 있으며 14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양삭서가는 또 서양인가라고도 불리옵니다. 약 1km에 달하는 양삭서가는 석판을 쌓아서 구부러진 S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각종 여행 기념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서가는 외국인들이 가장 밀집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1년에 휴양 여행을 온 외국인들은 상주 인구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방금 관심 있으시다고 했던 재래시장에서 네, 그 재래시장은 또 서양식 카페와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으며 소수민족 전통복장과 공예품, 골동품 등 각가지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사실은 재래시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제가 네.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 느낌과는 이게 다르네요. 약간 서양식 카페도
1: 네,
0: 있고 음식점도 있고 하니까 저는 아주 네. 단촐하게 이제 그 매장을 갖춰두고 그냥 물건만 파냐 이 정도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여기가 규모가 좀 있어 보이네요.
1: 네, 아무래도 계림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분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카페도 있고 음식점이 즐비해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네. 추천하고 싶은 곳이 더 있나요?
1: 유명지도 좋지만 또 구체적인 곳이 없이 어느 골목이나 어느 아파트 지역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또 주위의 건물들, 낯선 얼굴들을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현지인들이 흔히 가는 편의점이나 전통시장 이런 곳들 찾게 되면서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구경도 하면서 제일 쉽게 그들의 생활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여행도 좋은 것 같습니다.
0: 제가 계림에는 사실 가봤다고 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게 너무 그냥 네. 그 북경 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그러니까 2008년의 일이죠. 그때 이제 네. 상해 북경 이제 들리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휴가를 냈던 김에 계림에도 네. 들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또 유명한 여행지니까 그래도 출석 도장 찍었다라는 정도로 좀
1: 네.
0: 많은 곳에 다녀왔다는 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가서 사진으로 남기긴 네. 했는데 그냥 하루 내지 이제 이틀 정도인가 하루 반 정도인가 그렇게밖에 못 있고 또 비행기 타고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림의 네. 그 약간 후덥지근한 약간 좀 습한 네 그런 네. 기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강에서 그 배를 타는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초모제 같은 걸 쓰고 이제 배를 타고 그 노를 저어주는 사람이 뱃사공이 따로 있긴 한데 네 저도 또 그 체험 삼아 네. 이제 저어보기도 하고 사진 남기고 그러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여유롭게 지향 씨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이 골목골목을 좀 여유롭게 걸어다니면서 현지인들의 생활 좀 들여다보는 이걸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1: 네, 그런 점은 아쉽기도 하지만 네. 또 아무래도 계림 여행하면 이렇게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유람하는 그런
0: 맞아요.
1: 게 가장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이런 여유로운 여행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림에 간다면 저도 꼭 그 배를 타보고 싶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0: 타봤는데 이게 뭐 보트나 네. 그렇게 이제 스릴 있게 속도감 있게 타는 것도 아니고 여유롭게 쭉 그냥 가는 거니까 스릴이라기보다 그 분위기를 즐긴다고 할까? 네. 그냥 그 정도 아주 조용하고 사실 여행지는 막 북적거리고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배를 탔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강 한가운데 가면 아주 뭐 아늑하게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라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그래도 다 이제 뭐 자주는 아닐지라도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대표적인 여행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네. 이 먹거리 부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1: 네, 그렇죠. 여행의 또 다른 묘미라 하면 음식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동정호 어연 그리고 토가라미연, 묘가 장룡연 이렇게 등이 계림을 대표하는 먹거리라고 합니다.
0: 사실 저는 거기 가서 음식을 뭐 두세 끼 정도 먹긴 했는데 하나도 입에 맞진 네.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곳의 특색이거니 하고 네. 네. 길가에는 음식점에.
1: 낯선 여행지에서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랜덤 상품을 뽑는 것처럼.
0: 맞아요.
1: 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또 강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 물고기 요리들이 좀 네. 이제 흔하게 있는 것 같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를 탔을 때는, 이제 앞쪽에 다른 배에서 뭐 물고기를 네. 이제 잡는 분들, 배를 타고 배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색다른 풍경이니까 네. 네, 가서 나중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전지양 씨와 함께 운남성의 다양한 여행 자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가장 유명하다는 계림까지 지금 또 오게 됐네요. 웅장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관광지들을 또 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지양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0: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황명월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호, 박영철의 노래로 말년에도 젊어 사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동서남북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매나 이골저골 황홀한데 우리 령감 못 박힌 듯 어리둥절하는 말이 천지개벽의 지상라군 옛모습은 사라졌구려 복장단에 들썩이는 저인들은 누구냐 길손들도 손을 잡고 우리 장단 저와 춤추네 에헤라 좋다 여보로 친 내 손을 낭 어서 잡읍소 수줍어 말고 부럽게 보란 듯이 춤을 춰보세 동네 방네 소문난 우리로 친 장단도 좋아 상모춤에 탈모춤도 승병내며 들성인데 꾀꼬리 딸랑에 굿꼬리 장단 너도 나도 흥에 겨워 이파리나 칠순이나 서로 안고 도는데 우리로 친 오대가나 장고춤에 령감 잃겠소 예해라 좋다 여보령감 봉닥세월 우리 맞으니 칠순에도 젊어만 가오 만복받은 우리 러세 에헤라 좋다 세월이 좋아 지상다군 우리가 사니 말년에도 젊어 사니 백세 세상 문제 없구려 백세 세상 문제 없구려

0: 이번 주엔 황명월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옥, 박영철의 노래 말년에도 젊어사오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성 산림 곳곳에 아름다운 오색 단풍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성내 여러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생태 단풍 구경의 여유로움과 몰이평 공연의 열기가 함께 어우러져 휴양 휴가와 입문 체험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동정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룡강 장거리 단풍 관광 시장의 성적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성내 인기 관광지 예약 열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고 할빈은 전국 장거리 여행 인기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춘 등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상승했습니다. 페이주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월 국경절 연휴 흑룡강 관광지 입장권 예약량은 전년 대비 2배로 늘었고 렌터카 여행 주문은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할빈 치치할 목단강이 예약 인기 도시로 꼽혔으며 동북호리문, 할빈극지공원, 용사동식물원의 예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9월 28일 할빈 이춘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되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이춘은 전례 없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오영 홍성 림해 관광구는 1일 관광객 수가 14,000명을 돌파해 관광구 개발 이래 최고 1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광지 주변 민박 숙박율은 100%, 평균 체류 기간은 2~3일에 달했습니다. 이춘 30그룹 개방 관광구 1일 조성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룹 소속 개방 관광구는 누적 관광객 17만 9,700명을 맞이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전성적으로 1,357회에 달하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4회 가을예술관광계절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으며 뮤지컬 팬레터, 현대경극 빈강밀잔, 희극 뇌우, 다관, 발레,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예술 장르 공연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일전 메이탄이 발표한 2026년 국경절 소비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800km 이상을 이동하는 장거리 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30% 이상이 한 곳 목적지에서 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경절 할빈은 인기 장거리 여행지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경절에는 여행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체류 기간도 늘어나면서 항공, 고속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다도시 여행 방식이 각광받았습니다. 메이트환의 통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 1인당 약 1.2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기존의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던 지역들도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감주, 이춘 등 공항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이춘은 약 135% 증가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이 올 국경절 연휴를 맞아 특별 테마 행사와 한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겨울에만 만나볼 수 있었던 대표 인기 콘텐츠를 가을에 미리 운영하고 다채로운 국경절 특별 프로그램과 경관 연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극지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공원의 대표 IP인 개구쟁이 펭귄 퍼레이드는 기존 겨울 시즌 한정 프로그램이었으나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특별 운영됐습니다. 더불어 신규 몰이평 겨울 경관 전시가 공식 오픈됐습니다. 해당 전시는 눈 내리는 북방 마을 풍경을 재현한 겨울 테마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을철에도 할빈 특유의 빙설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다채로운 한정 특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백골의 쇼, 바다의 심장은 국경절 특별판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세계 최초 3D 홀로그램 돌고래 쇼는 국경절 전용 창작 무대를 추가 편성했으며 신규 프로그램 국경절 워터댄스 쇼에서는 국내외 전문 공연 예술가들이 수중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국경절 특별 빙하 퍼레이드, 애국가요 공연,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마련돼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추석과 국경절 연휴에는 더 길게, 더 멀리, 더 다양하게 즐기는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트립에 따르면 관광객 10명 중 1명은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합쳐 긴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트환에 따르면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행거리 2,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예약량은 76% 급증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개 이상 도시의 항공권을 함께 예약한 고객은 무려 70% 늘었으며 항공과 고속철도로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이용자도 14% 증가했습니다. 여러 여행사의 예약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긴 연휴 동안 경험 자체에 몰두하며 느긋하게 여행 자체를 즐기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행 플랫폼 투뉴 관계자는 전통문화 여행, 휴양 관광 여행, 테마파크 여행 등 상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현지 음식 맛보기, 무형문화유산 공예품 만들기, 특색 공연 관람 등 현지 체험을 통해 한 곳에서 도시 전체로 시야를 넓혀 그 도시의 문화적 깊이를 느끼려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여행과 노 쇼핑 투어, 소규모 단체 여행 등의 수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영화 총 흥행 수입은 11억 6,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신탐지 흔적은 4억 2,200만 원으로 전국 총 흥행의 36.3%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흥룡강 성위 선전부가 공동 제작하고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공동 출품한 이 주선율 영화는 연휴 내내 전국 영화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가치는 실존 인물인 조선족 최도식의 이야기를 전국 대형 스크린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10월 1일 할빈 로드쇼 현장에는 7일 훈장 수상자인 최도식이 직접 등장해 노년 최심을 연기한 리설근, 청년 최심을 연기한 장희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 최심은 최도식 본인의 실제 인생을 원형으로 한 것입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수십 년간 미세한 흔적 속에서 진실을 추적해온 형사의 모습이 스크린 밖에서는 이야기의 원형과 이를 재현한 예술가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영화 신탐지 흔적 공동 출품사 명단에 할빈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이름을 올리며 용강 현지 시장 주체가 촬영지 제공을 넘어 콘텐츠 제작 상류 단계에 깊이 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영화 속 마디얼 아이스크림이 신탐의 사건 해결을 돕는 장면은 현지 브랜드와 영화 IP의 상호 융합을 보여줬습니다. 로드쇼 현장에서는 영화 티켓으로 마디얼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받고 빙설대세계 태양도, 소피아 성당, 로회당, 야브리 등 관광지와 마디얼 직영점 혜택을 누리는 티켓 따라 여행가기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 홍보 플러스 브랜드 가치 증대 플러스 도시 홍보 3위 일체 모델로 한편의 영화가 도시를 활성화하고 현지 브랜드가 문화 관광 산업 체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연속 방송극 황진희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36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윽고 정신을 차린 진이 들물처럼 밀려든 혐오감과 증오감이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기어올라 온몸을 짓부신다. 혀를 깨물며 소리 없이 우는 진이 굴욕감에 울고 수치감에 운다.

0: 좀 더 누워 있거라. 좀 더 누워 있으라니까.
1: 가겠어요.
0: 왜?
1: 싫어요. 다시는 싫어요. 역겹고 진저리가 납니다. 사또께 다시 몸을 맡기느니 차라리 거리 바닥에 나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몸을 주고 말겠습니다.
0: 그래? 그럼 네 소원대로 해라. 해도 명심해둬라. 속염머리 없는 계집들이 금방 마시고 난 우물에다 침을 뱉는 게야. 인차 또 목이 마르게 된다는 걸 생각지 않거든. 너도 지금은 침을 뱉는다만 조만간에 다시 우물을 찾게 될 거다.
2: 쫓기오듯 유수아문을 나선 진. 그가 방금 대문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상지 갈멈이 당장 앞으로 꼬꾸라질 듯 달려나온다.
3: 아씨, 아씨, 아이고, 괴덩이가 돌아왔어요. 보름 동안 어떻게 매질을 당했는지 반송장이 되었구려. 저 울고 불고 지랄하는 이금이를 방금 의원 집에 보냈수다. 좀 전에 너미가 왔다 갔수다.
1: 그이가요? 왜요?
3: 아, 낸들 알겠소.
1: 언제? 그이가 언제 없어졌어요?
3: 글쎄, 그리 오래지는 않은데.
0: 속염머리 없는 계집들이 금방 마시고 난 우물에다 침을 뱉는 게야. 인차 또 목이 마르게 된다는 걸 생각지 않거든. 너도 지금은 침을 뱉는다만 조만간에 다시 우물을 찾게 될 게다.
1: 안 돼. 막아야 해. 막아야 해.
3: 아씨, 막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1: 그런 마음을 조이며 두려워하던 일이 끝내 현실로 되어버리는구나. 안 돼. 막아야 해. 꼭 막아야 해. 뒷길로 오며 만나지 못했으니 분명 큰 길로 갔을 것이다. 큰 길로. 잘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 꼭 따라잡아야 해.

0: 장지 할멈이 무릎을 뒤로 한 채 허둥지둥 큰 길로 향하는 길. 그가 유수화문 앞에 이르렀을 때 산문이 현문까지 굳게 닦여져 있고 그 앞에는 장을 든 군사들이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버티고 서 있다.
1: 늦었구나. 내가 늦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0: 지나간 어제는 되돌릴 수도 없고 다가올 내일은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 괴로워마라. 슬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여기가 얼마나 좋으냐. 그대로 잠들거라. 그 고통스러운 속세로 되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란다.
1: 아씨, 아씨, 이제 정신이 들어요? 누구냐? 아씨, 저 이금이에요. 할멈은 어디 갔니? 놈이 오빠한테 옥바라지 갔어요. 며칠째냐 오늘이? 날째예요 아씨. 나흘? 아씨, 아씨, 놈이 오빠가 내일 모레 오정원 밖에서 효수를 당한대요. 아씨, 놈이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네, 아씨.
2: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 괴로워 말고 지나간 어제는 되돌아올 수 없고 다가올 내일은 피할 수 없으니 그만 괴로워하라고 했지. 그래, 숙명으로 알고 받아들여야지.
3: 저 백선이 어디로? 아씨가 편찮으신데 왜 앞에서 울고불고 이 야단이냐. 어서 나가봐라. 내 서방이 널 찾는다. 저희한테 다 들으셨소?
2: 네.
3: 그렇게 됐소다. 전날에 정제가 올라가고 하루 건너 어제 비답을 내리셨다는구만. 내일 모레라오. 이걸 어찌겠소? 팔자 소관인걸. 에휴, 어차피 갈 사람이면 가야지. 에휴.
2: 할멈, 괴똥인 좀 어때요?
3: 장독이 퍼구나 어문갑디다. 파사진 무릎뼈가 아직 붙질 않아서 걸음은 못하지만.
2: 다행이군요.
3: 놈의 소식을 알면 또 그놈이 무슨 지랄을 할지 몰라서 아직 쉬쉬하고 있소다.
2: 오늘 저녁 옥바라지는 제가 가겠어요.
3: 아씨, 놈이가 내게 신신당부합디다.
2: 네.
3: 아씨를 절대로 옥에 오시지 못하게 하라고요.
2: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받게 되면 조만간에 갈라지는 것이 불우한 인생 이리치라니. 그 리치를 받아들여야지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고 생초목에 불이 붙는다는 억울한 사람이 생이별에 어떻다고 성대한 작별 인사가 없어서야 되겠나요?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엔 할머니 가세요.
3: 네?
2: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엔 제가 가겠어요. 꼭 제가 가야 해요.
4: 이튿날 저녁, 놈이 비록 큰 칼을 쓰고 옴짝달싹 할 수 없지만 얼굴 표정만은 더없이 평온하고 편안하다.
0: 아씨, 마지막까지 아씨를 괴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2: 이건 제가 당신께 올리는 첫 잔이자 마지막 잔입니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짧은 것을 어떻게 하겠나요? 저는 당신께 올리는 이 한 잔

입술로 우리 사랑이 즐거운 합판과 우리 사랑의 슬픈 고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권주가 삼아 시를 읊어올릴 테니 이 잔을 들어주세요.

승천 달 밝은 밤에 척혼이 외로이 울어 슬픔은 은하에 잠기고 괴로움은 수풀에 서렸네. 적어나 내 사랑 내 알로다. 그 사랑 오자 곧 떠나가니 보아라 무심한 저 바람도 성옥산 숲속에 부미며 울어야네. 아 길이여, 님이 가실 길이여, 어쩔 수 없는 고별이라 보들아지를 꺾었지만 어즈보 길썩 짙은 참이슬에 그대 옷 젖을까 염려로서.

아씨, 고맙습니다. 제게는 유한이 없습니다. 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아씨가 제게 주신 그 사랑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인연이 짧다고요? 분하고 아쉽죠. 하지만 꼭지가 물은 감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이야 정한 이치가 아닌가요? 자신이 마구되어 먹은 탓이든 이 세상이 못돼 먹은 탓이든 아쉬워 저는 요행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는 있으되 그 이상은 올 수 없는 짝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지는 분복의 정도를 스스로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지요. 사랑의 합황과 고별의 슬픔이 함께 담긴 잔이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어서 돌아가십시오. 아씨,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일 효수장에는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억울 나오는 진이 가슴 속에는 온통 강하고 억세고 거룩한 놈의 형상뿐이다.

0: 완연한 봄날이다. 임진나루인 모래밭에는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사람들과 좀 떨어진 자갈밭에서 진이가 조그만한 보통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무거운 몸을 진이한테 기댄 채 앉아있는 이금에게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신신당부한다.
1: 할몸이 연세가 있는 분이니 각별하게 잘 보살펴드리고,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일이 생기면 너희 부부가 자식이 되어 마지막 길을 잘 바래드려라. 난 기약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니 날 정하고 기다리는 말아라. 혹시 내가 객사했다는 소식이 들리거들랑 너희 내외가 내 시신을 수습했다고, 따로 봉분을 만들지 말고 길가에 아무렇게나 묻어라. 나한테 넋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마음껏 설치를 할 수 있게 말이다.
2: 아씨.

드디어 이금희한테서 보통일을 받아들고 괴동이 부축을 받으며 배후에 올라선 집. 사대질이 끝나고 노질이 시작되자 북받치는 분노와 서름을 참을 길 없어 손나팔을 하고 나가루터를 향해 소리친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연속 방송극 황진희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37번째 시간입니다.

0: 지니가 분노와 한을 품고 송도를 떠난 경자년으로부터 6년이란 세월이 흐른 1546년 가을이 어느 날,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대문인 강원도 장도읍에서 안교리댁 노마님이 질순잔치가 벌어진 후 모여든 사람들이 한담으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안교리가 이생원 옆자리에 앉으며 입을 연.
1: 그 일이 안 될라니 소리광대가 서울서 오는 길에 잔비를 맞고 꽃불에 걸렸다는구려. 기침이 심하고 해서 의원을 보내 약이라도 좀 먹이려고 했더니 그래서 좀 늦어지는가 보.
2: 그 명창은 박준인데 고수는 누구시오?
1: 고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보게 서울 양반, 혹시 양반 손님은 모르시나?
2: 원 이생원께서 노지랍도 넓으시오. 소리 잘하는 명창이면 됐지 당구를 두드리는 고수를 알아서는 못하오.
3: 그건
2: 모르시는 말씀이시오.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씀도 못 들어보셨소? 그 고수의 장단이 절묘해야 그 명창이 소리도 절묘해지는 게라오. 그 안교리, 그 댁에서 데려왔다던 박준이라는 소리광대가 지금 나라에서 그 국수 소리를 듣는 제일 명창이라오.
1: 글쎄요, 이 사람 서울 친구. 어디 자네가 알면 좀 말씀드리게나. 하나, 광대든 광대가 아니든 남녀 명창들 중에 국수는 단연 송도기생 황진이라는 정평이 있습니다.
2: 황진이?
1: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지만 고금의 전무후무한 명창이요, 가야금의 기회가 뛰어나고 시문의 재주가 남다르고 사람들마다 칭찬입니다. 황진이라. 참, 그 계집애 이야기가 요즘 서울에서 귀따갑더군. 그렇게 재색이 뛰어나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구미 여우가 둥갑을 한 요물이라고 이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속을 초월한 요중 호구류, 절대 가인이오 하고 칭찬들을 하니 대중을 할 수가 있어야지.
2: 하긴
1: 워낙 인물이 되어나면 시비꾼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지. 흔히 이름난 인물을 만나보면 소문보다 실지가 못한 법입니다. 진이는 오히려 소문을 뛰어넘는다. 참, 그 자네 몇 년 전인가 아주 창피한 추문으로 망신을 당하고 벼슬이 떨어져서 낙약한 경지기를 알지? 그 우찬성으로 있던 김희열이 말인가? 그래. 바로 그 사람일세. 그 소문에는 진이가 어쩌고 저쩌고 대궐 안에 줄을 당겨서 그 친구를 그 꼴로 만들어놨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
4: 글쎄, 그런 말이 돌더군. 그 사람이 언젠가 송도 유수로 있을 때 진이한테 무슨 원한을 샀다든지, 아무튼 계집이 한을 품으면 원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데 진이처럼 재주가 비상한 계집한테 원한을 사고 뒤가 무사할 텐가? 보나마나 그런 일을 당한 게지.
2: 그 하긴 그 진이라는 계집의 소문은 그 시골에서도 많이 입에들 오릅니다요. 그 덧자니 기예와 재색이 뛰어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사내들과의 정사가 그 건건이 요절한 만큼 재미있어서 그게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된다는구만요.
4: 이 세몬께서도 어디서 많이 들었군요.
2: 아무리야.
4: 하긴 그런 말이 돌만도 하지요. 요절한 이야기도 많고 애교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내가 외직에 나갔다가 2년 만에 돌아보니 내 친구 이사종이 하고도 그러루한 정사가 있었다던데 그게 아주 희한한 이야기거리입니다.
2: 그래서?
4: 근데 동료나마와 절대가인이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건 자연스럽다고 하겠지만 상간마누라님이 특별한 재호를 입던 그 친구가 돌연 진이한테 미쳐서 선전관의 벼슬까지 집어내 던졌으니 경악할 일이 아닙니까?
2: 저런 이런 것도 있었나?
4: 올봄에 내가 외직에서 돌아왔을 때는 둘이 함께 산수유람을 떠났다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도록 좋은 소식입니다.
5: 그러게. 사대무란 자기를 다잡을 줄 알아야 하느니 그 한의공이 그리지 않은가. 계집이 군자를 해치는 것이 마치 벌이 다른 동물에게 독을 쏘는 것과 같다고 말이야. 그러니 스스로 계집을 멀리해서 화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2: 옳은 말이지 그래.
4: 안결이 그런 말씀도 당사자하고 맞디면 어떻게 될지 모를 소리지요.
5: 뭐?
4: 그 계집의 정사는 가지가지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가 지어낸 시나 시조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걸작입니다. 그년의 시조가 지금 대궐 안에까지 흘러들어갔는데 침전에서 들으시고 칭찬이 계셨다는 말들까지 있습니다. 내가 한두 수 외운 게 있는데 어디 들어보시겠소?
2: 한번 들어보지요.
4: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둘에 내어 춘풍 이불 날에 서리서리 누웠다가 어른님 모신 날 밤이 오더란 구비구비 별이라. 점자는 사대부로 입에 올리기에는 좀 멋쩍은 데가 있지만 뜻은 얼마나 아름답고 재기는 또 얼마나 발랄합니까? 좀 교만하고 방자스러운 데는 있어도 이만하면 재색이 뛰어난 여중호걸이라고 할 수 있진 않습니까?
2: 아무리 그럴 수 있고 말고
4: 저기 박준이가 오는구려.
0: 고수가 장고를 안고 자리에 앉아 광대는 소리 준비를 하며 심호흡을 한다. 곧 소리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박준은 가슴을 끌어안고 괴롭게 신음한다. 그러는 박준을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안교리가 입을 연다.
5: 이 몸으로 꽤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6: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7: 아희야, 봄바람이 몇 날이냐? 숲풀 속에 차고 가면 그도 재미라. 저양 왕도 즐거운 인간사를 다 버리고 무산 12봉에 운우의 꿈만 꾸더라. 두어라 신선이 생내는 꿈뿐이니 검은 고를 베고 누워 잠이나 청하련다. 꿈속에 대집행이 짚고 집신 끌며 냇물조차 깊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 두견 접동 초곤이 란잡하게 우러예다. 구름은 뭉게뭉게 풍지로 흩날리고 바람은 솔솔 불어 꽃잎을

0: 보리노나. 무산 12복리 별 곳이더냐. 별효천지 이 산속에서 나도 사랑을 찾으리라.
1: 어허니, 그대는 누구요?
0: 하늘을 지붕 삼고 수풀을 벽으로 삼아 천지간에 방랑하는 계집한테 무슨 이름이 있으리까? 신내가 방자스럽게 내정도립을 한 것은 데리고 다니는 하인이 기가를 만나서 더 걸음을 걷기가 힘들다고 앙탈을 하옵기에 경사를 맞은 대에서 한술 밥이나 얻어먹여 볼까 해서 들어섰던 것이옳시다.
2: 그참맹맹한 계집이로
0: 천성이 서리를 좋아해서 우연한 기회를 만나자 자기도 모르게 뛰어든 것이니 용서하시고 밖에 있는 신내의 하인을 불러 여기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 여인이 말이 떨어지게 바쁘게 여인이 하인이 안결이댁 하인에게 끌려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대청 및 대돌 앞에 이른다. 순간 서울 양반이 갑자기 대도로에서 내려가더니 여인이 하인을 잡고 반갑게 소리친.
4: 아니, 자네 이선전이 아닌가?
1: 허허, 이 사람 자네 박장령이라고.
3: 서울 양반 박장령은 거지 차림의 이선전을 안결이와 고을 군수들에게 일일이 인사시킨 다음 자리를 잡고 그와 마주 앉는다.
4: 혼자 자네 이 꼴을 하고 어딜 돌아다니는 중인가?
1: 어딜 돌아다니다니, 진이하고 함께 산수유람을 다니지.
4: 산수유람을 다닐라면 다니는 게지만 그렇더라도 자네 차림이 그게 무슨 꼴인가? 저기 음식상이 들어오는 거야. 어서 들게나. 안결이 고맙습니다.
1: 아, 고맙긴요. 다 우리 집의 자존 손님이 아닙니까? 겁나한 겁니다. 자자자자, 어서 드십시오.
5: 예.
4: 아, 속된 말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우지처럼 전천걸식하면서 금강산 유람이 어디 당한 일인가? 어서 서울로 돌아가세.
1: 제비나 참새가 어찌 백로의 뜻을 알겠는가? 이 사람아, 자네 같은 속된 선비가 그래 가림비 내리는 날 비도봉이 올라 비구름을 발랄에 내려다 보며 큰 소리로 산수가를 한바당 불러보는 가기기 흥취와락을 알겠나? 진이와 함께 나는 아니 가만히 있다. 진이가 어디로 갔나?
6: 여봐라, 방금 그 여인을 못 봤느냐?
7: 예, 방금 대문 밖으로 나갔소이다. 나가며 하는 말이 먼저 길을 떠날 테니 선전 나으리께서 여기 남고 싶으면 남으셔도 좋고 따라오고 싶으면 천천히 뒤따라오셔도 좋다고 합디다. 아마 지금쯤 골목 밖이나 겨우 벗어졌을까 보이다.
6: 아니 저런 그렇게 장소리 떠나다니.
1: 그게? 내 거무꾼!
6: 여기 있소이다.
1: 대접 잘 받고 갑니다.
6: 아니 여보세요.
4: 그저 그렇게 가면 자네 집에다는 어떻게 전하라고?
3: 안중 문 밖으로 급급히 사라지는 이선전을 바라보며 대청의 양반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방금 본 진이 재생만 하면 자기들도 이선전처럼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미쳐서 따라다닐 만하다는 생각을 남몰래 가져본다. 황진이, 양반이 피를 받았다는 조건만으로도 좀은 더 안일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였지만 양만가의 처마 밑에서 쇠약하게

0: 도살거나 제도의 편승에 미모를 도구로 신분 상승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발을 성큼 내디디어 전지간에 홀로 섬으로 자신의 역사를 시작했다. 조선시대 신분 위주 남성 위주의 제도와 숨막히도록 유교적인 사회 인습을 단숨에 뛰어넘어 제도권 바깥으로 훌훌 걸어나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본질적 자유혼의 삶을 살고 간 황제. 한때 명기로 이름을 날렸던 그녀는 30여 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하시게 했다. 허나 인간은 몇 해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억 속에 얼마나 깊은 자욱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 것이다. 권력과 제도를 휘두르던 폭군들의 웅장한 돌무덤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무너지고 바사져 모래와 흙이 되었으나 길가에 앉은 황진의 나지막한 몽구는 지금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오가는 길손들에게 애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이라서 그의 짧은 한 생을 불우한 것이라고만 이르랴.
1: 청초우건이 곳에 잔한다 누웠단다. 흥하는 너대 두고 백골만 묻혀난다. 잔잡고 고날 일이 없으니 그를 서러

0: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라디오 방송의 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혁이었습니다. 37번째 시간으로 전부 마칩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성 산림 곳곳에 아름다운 오색 단풍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성내 여러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생태 단풍 구경의 여유로움과 몰입형 공연의 열기가 함께 어우러져 휴양휴가와 입문체험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룡강 장거리 단풍 관광 시장의 성적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성내 인기 관광지 예약 열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고 할빈은 전국 장거리 여행 인기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춘 등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상승했습니다. 페이주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월 국경절 연휴 흑룡강 관광지 입장권 예약량은 전년 대비 2배로 늘었고 렌터카 여행 주문은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할빈 치치할 목단강이 예약 인기 도시로 꼽혔으며 동북호리문, 할빈극지공원, 용사동식물원의 예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9월 28일 할빈 이춘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되면서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이춘은 전례 없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오영 홍성 림해 관광구는 1일 관광객 수가 14,000명을 돌파해 관광구 개발 이래 최고 1일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광지 주변 민박 숙박률은 100%, 평균 체류 기간은 2~3일에 달했습니다. 이춘 30그룹 개방 관광구 1일 조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룹 소속 개방 관광구는 누적 관광객 17만 9,700명을 맞이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전성적으로 1,357회에 달하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4회 가을예술관광계절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으며 뮤지컬 팬레터, 현대경극 빈강밀잔, 희극 뇌우, 다관, 발레,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예술 장르 공연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일전 메이투안이 발표한 2026년 국경절 소비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800km 이상을 이동하는 장거리 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30% 이상이 한 곳 목적지에서 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경절 할빈은 인기 장거리 여행지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경절에는 여행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체류 기간도 늘어나면서 항공, 고속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다도시 여행 방식이 각광받았습니다. 메이투안의 통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객 1인당 약 1.2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기존의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던 지역들도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감주, 이춘 등 공항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이춘은 약 135% 증가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이 올 국경절 연휴를 맞아 특별 테마 행사와 한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겨울에만 만나볼 수 있었던 대표 인기 콘텐츠를 가을에 미리 운영하고 다채로운 국경절 특별 프로그램과 경관 연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극지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공원의 대표 IP인 개구쟁이 펭귄 퍼레이드는 기존 겨울 시즌 한정 프로그램이었으나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특별 운영됐습니다. 더불어 신규 몰입형 겨울 경관 전시가 공식 오픈됐습니다. 해당 전시는 눈 내리는 북방마을 풍경을 재현한 겨울 테마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을철에도 할빈 특유의 빙설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다채로운 한정 특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백골의 쇼, 바다의 심장은 국경절 특별판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세계 최초 3D 홀로그램 돌고래 쇼는 국경절 전용 창작 무대를 추가 편성했으며 신규 프로그램 국경절 워터댄스 쇼에서는 국내외 전문 공연 예술가들이 수중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국경절 특별 빙하 퍼레이드, 애국가요 공연, 바이올린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마련돼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추석과 국경절 연휴에는 더 길게, 더 멀리, 더 다양하게 즐기는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트립에 따르면 관광객 10명 중 1명은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합쳐 긴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투안에 따르면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행거리 2,000km 이상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예약량은 76% 급증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개 이상 도시의 항공권을 함께 예약한 고객은 무려 70% 늘었으며 항공과 고속철도로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이용자도 14% 증가했습니다.
여러 여행사의 예약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긴 연휴 동안 경험 자체 몰두하며 느긋하게 여행 자체를 즐기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행 플랫폼 투뉴 관계자는 전통문화 여행, 휴양 관광 여행, 테마파크 여행 등 상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현지 음식 맛보기, 무형문화유산 공예품 만들기, 특색 공연 관람 등 현지 체험을 통해 한 곳에서 도시 전체로 시야를 넓혀 그 도시의 문화적 깊이를 느끼려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여행과 노 쇼핑 투어, 소규모 단체 여행 등의 수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영화 총 흥행 수입은 11억 6,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신탐지 흔적은 4억 2,200만 원으로 전국 총 흥행의 36.3%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흥룡강 성위선전부가 공동 제작하고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공동 출품한 이 주선율 영화는 연휴 내내 전국 영화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가치는 실존 인물인 조선족 최도식의 이야기를 전국 대형 스크린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10월 1일 할빈 로드쇼 현장에는 7일 훈장 수상자인 최도식이 직접 등장해 노년 최심을 연기한 리설근, 청년 최심을 연기한 장희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 최심은 최도식 본인의 실제 인생을 원형으로 한 것입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수십 년간 미세한 흔적 속에서 진실을 추적해온 형사의 모습이, 스크린 밖에서는 이야기의 원형과 이를 재현한 예술가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영화 신탐지 흔적 공동 출품사 명단에 할빈 마디얼 문화관광그룹이 이름을 올리며 용강 현지 시장 주체가 촬영지 제공을 넘어 콘텐츠 제작 상류 단계에 깊이 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영화 속 마디얼 아이스크림이 신탐의 사건 해결을 돕는 장면은 현지 브랜드와 영화 IP의 상호 융합을 보여줬습니다. 로드쇼 현장에서는 영화 티켓으로 마디얼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받고 빙설 대색의 태양도, 소피아 성당, 로회당, 야브리 등 관광지와 마디얼 직영점 혜택을 누리는 티켓 따라 여행 가기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 홍보 플러스 브랜드 가치 증대 플러스 도시 홍보 3위 일체 모델로 한편의 영화가 도시를 활성화하고 현지 브랜드가 문화 관광 산업 체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51번째 시간입니다. 동굴 속의 나날은 지루하게 흘러갔지만 드디어 떠날 날이 되었다. 이날 어머니와 박정숙은 여느 때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들은 연회상이라도 차려오듯이 찰떡이며 조선국수며 술안주들을 갖춰가지고 왔다.
1: 자자자, 오늘은 자네들이 떠나는 날이니 부짐이 들게.
2: 그래요, 동무들이 맛있게 배불리 먹어야 어머니가 시름 넣죠.
3: 이거 너무 풍성해서 어느 것부터 먹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 내가 그동안 살펴보니까 자네들은 배추김치 같은 매운 음식도 좋아하던데, 그래서 오늘은 기름에 볶은 풋고추도 가져왔네. 자, 어서 먹어보게.
3: 대왕도모, 이 기름에 볶은 풋고추요, 이거?
4: 이건 전장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아닙니까?
3: 그치?
1: 그렇소? 그럼 진짜 고추볶음을 해왔을 거 그랬네. 그리고 이 꺽다리 지원군 동무도 오늘은 체면 차리지 말고 배불리 먹게나.
4: 제가 언제 체면을 차렸다고요?
1: 내가 모를라고. 자네같이 우둑진 체격에 노빨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다 밥을 담아 먹어도 돌아앉으면 배가 고플 거네.
3: 그래서 제가 지사환이 말해서 늘 이동무에게 밥을 더 떠주라고 하지만 이동무는 언제나 정해준 식량만 먹습니다.
1: 꺽다리 동무는 밥을 먹는 것만큼 힘도 잘 쓰지. 나무를 팬다든가 쌀 주머니를 옮길 때 보면 정말 무쇠장군이 따로 없더라고. 우리 조선의 림꺽정일세 그려.
2: 그래요, 오늘은 먼 길도 떠나고 짐도 많은데 교대항 동무가 많이 먹어야 광련장도 든든할 게 아닙니까?
3: 그동안 동무가 한껏 체면을 차리느라고 애썼지만 어머니의 눈만은 속이지 못했을 거네. 그러니 오늘은 체면 차리지 말고 배불리 먹게나. 이게 다 어머니와 조선 동지들의 마음이니까.
1: 꺽다리 지원군 동무, 오늘은 네 고리가 늘어나도록 많이 먹게나.
4: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0: 저녁 무렵이 되자 떠날 차비가 다 되었다. 어머니는 골짜기를 빠져나가 갈림길까지 그들을 바래주었다. 하루 종일 섭섭한 생각을 감추느라 애썼던 어머니는 갈림길에 이르러 더는 참지 못했다. 어머니는 두 팔로 곽상과 교대왕의 팔을 덥석 부여잡았다.
1: 이복애들, 잘 가게.
2: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더 친근한 저희 어머니입니다.
3: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1: 자네들이 여기 온 지 벌써 58인데 아마 한 10년은 되는 것 같구만.
2: 어머니의 은정에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 자네들은 다 내 아들이야. 그러니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은정이 웬 말인가.
0: 동무들은 조선이민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다 있는 진정한 조선이민의 아들들입니다.
1: 그럼 조선이민의 아들이고 말고, 난 그저 자네들이 잘 싸워서 승리 소식을 전하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네.
2: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채기고 꼭 잘 싸우겠습니다.
0: 자, 이젠 떠납시다.
2: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1: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는지.
2: 어머니, 우리 꼭 남쪽으로 전화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1: 그래, 나의 아들들 부디 무사히 부대에 돌아가게.

곽상과 교대함은 걸어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날이 어두워 이젠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서 있던 곳과 벼랑 위의 동굴 쪽을 자꾸 뒤돌아보았다.

0: 길을 잘 알고 있는 박정숙이 앞서고 곽상과 교대항이 뒤에서서 오둠을 헤치며 키 높이 자란 풀이 뒤덮인 오솔길을 가볍게 걸어갔다. 세 사람은 적들의 봉쇄선을 피하면서 백여리 길을 걸었다.
1: 여기까지는 적군 점령구역이고 저 앞이 아군 점령구역입니다. 여기만 무사히 넘으면 됩니다.
2: 네, 그래도 이 다리가 말을 잘 들어줍니다.
1: 련장 동지가 그동안 꾸준히 훈련한 결과지요.
3: 저 앞에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상륙 준비.
1: 아, 잠깐. 우리 사람들 같습니다.
4: 여보시오! 거기 어느 도무가 혹시 박정수 도무가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자, 도무들 갑시다. 련장 동지, 이 도무는 인민군 정찰 서대장인데 우리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2: 서대장 도무, 반갑습니다.
5: 련장 도무, 멍겨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 어서 가서 휴식하십시오.
2: 네.

곽상과 교대항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부대에 돌아오자 부대는 며칠간 법석 끌어번졌다. 전사들은 서로 곽상의 기별을 전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했고, 멀리서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했다. 곽상도 지나온 경과를 전우들에게 얘기해 주었다. 특히 김씨와 박정숙이 지원군 전사들을 뜨거운 정으로 살뜰히 보살핀 대목에 가서는 전우들 모두가 감동되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0: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사이에 곽상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1: 내가 부대에 돌아온 지 며칠 잘 되는데 왜 양설에 대해선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 참 이상한데. 그리고 내가 돌아온 소식은 전 부대에 다 알려줬겠는데 양설이가 모를 수 있을까? 그런데도 양설은 전화도 오지 않고 치어 쪽지 한 장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0: 한가슴 그득히 차오르는 의문을 누르며 며칠 꼭 참던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어느 날 로모범을 조용히 불렀다.
1: 이번에 우리 련에서 얼마나 부상당했습니까?
2: 자네 이젠 벌써 세 번째나 그 일을 못놓구만.
1: 부상병들은 모두 어디 보냈습니까?
2: 대부분은 조국으로 후송했지.
1: 나머지 사람들은요?
2: 야산병원으로 보냈네.
1: 지금 병원 형편은 어떻습니까?
2: 병원 형편 말인가? 아, 거기는 괜찮네. 아니, 아주 좋지.
1: 백영자는 잘 있습니까?
2: 아, 그건 잘 자라고 있네. 별일 없으면 난 가봐야겠네. 단에서 학습 위후 포취를 하니 빨리 가봐야겠네.
1: 네, 그럼 빨리 가보십시오.
0: 로모범과의 대화에서도 양설에 대한 말은 이런 방구도 없다. 지연은 곽상이 의도적으로 야전병원까지 말했는데도 로모범은 양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곽상은 더욱더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0: 깊은 상념에 잠긴 곽상은 해변가의 큰 도로에 앉아 출렁거리는 물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인기척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원피스를 입고 쌍태무리를 기른 서방이 배낭과 바이올린을 쥐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곽상은 웃음을 띄우며 서방을 바라보았다. 서방도 곽상이 자기를 발견한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생글생글 웃었다.
1: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난 또 누구라고.
1: 아니, 변장동 쥐는 제가 오는 걸 보고 이쪽을 바라보았잖아요. 나 멀리서부터 련장놈을 알아봤는데요.
2: 아, 생각에 잠겨있다 보니 누군 줄은 몰랐어.
1: 아, 련장놈, 그동안 모두들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알아요? 난 련장놈가 막스를 만나보러 갔는가 했어요.
2: 아, 그럴 수 없지. 하긴 나도 처음엔 막스한테 가서 도착보고를 했어.
1: 네?
2: 그랬더니 그분은 더부룩한 수염을 쓱쓱 쓰다듬으면서 나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웃으면서 자네 뭐하러 왔는가? 어서 돌아가기. 자네는 아직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네. 그래서 난 다시 돌아왔어.
1: 그 사이 말재주가 늘었네요.
2: 아, 근데 서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왔어?
1: 면장 노무를 만나려고 왔어요.
2: 날 찾아선 뭐하자고 그러?
1: 우리가 공연하기로 된 연극의 주인공이 바로 련장동무니까 이렇게 찾아왔죠. 우리 예술단 동무들은 련장동무의 공훈을 들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련장동무를 찾아서 취재하려고 했는데 그럴 것 없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먼저 각본을 써놓고 보자고 다그치는 동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새 각본을 써놓고 꼬박 며칠 동안 연습을 한 다음 책임 일꾼들에게 보였죠. 그랬더니 책임 일꾼들과 기관 일꾼들은 연극을 보고 나서 불만이 대단했어요.
2: 왜서 불만이 대단했는데?
1: 우리가 영웅의 사상감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중저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평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영웅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무대에 올릴 결의를 다졌어요.
2: 동무도 그 창작 집단이 들었어?
1: 나야 뭐 그 변지리쯤밖에 안 되죠.
2: 그럼 동무는 무슨 역인데?
1: 난 주로 작곡하러 왔어요. 주력은 경험 있는 오랜 동무들인데 이제 곧 도착해요. 이번에 우린 하루에 안 되면 이틀, 이틀에 안 되면 사흘, 어쨌든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고 동무들의 사상감정과 정신세계를 파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손을 떼지 않을 거예요.
2: 이보, 서방동무, 아예 싹 다 걷어치우는 게 좋겠어.
1: 네? 걷어치우다니요?
2: 난 이번에 임무를 완성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
1: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2: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린 것도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이건 혁명전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별로 설레만한 것이 못돼요. 글쎄, 정 쓰겠으면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깊이 반할 것까지는 없잖소. 저번에 기사 동무가 와서 교대항 동무의 사상감정을 파내려고 했는데 꺽다리는 호크까지 단정하게 채워가 앉아서 진땀을 수태 흘렸어. 땀을 너무 많이 흘려 군복이 호줄근이 젖기까지 했어. 그 일이 있은 후 꺽다리는 전투하기보다 더 바쁜 일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취재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거요.
1: 이번에도 단단히 준비해야 될걸요?
0: 서방이와 마주선 곽상은 양설에 대해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지라 화제를 슬쩍 돌렸다.
2: 서방동호, 응? 동무는 호방병원을 떠난 지 얼마나 돼요?
1: 한 달쯤 돼요.
2: 호방병원에서는 별탈 없이 잘 지내겠지?
1: 잘 지내요.
2: 그럼 됐구만.
1: 그럼 먼저 련부에 가보겠어요? 후에 다시 얘기하자요.
0: 서방이 두리뭉실하게 말하며 자리를 뜨려 하자 곽상은 부쩍 의심이 생겼다.
2: 서방동호, 잠깐만 기다려.
1: 네? 아, 왜서요?
2: 양설동무가 지금 어디였소?
1: 양설 언니는
0: 양설이라는 말이 나오자 서방은 갑자기 눈 언저리가 붉어지면서 머리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했다. 곽상은 더욱더 안달아났다.
2: 양설 동무가 어떻게 됐소? 어? 왜 말하지 않소?
1: 희생됐어요.
2: 뭐? 아니, 지금 뭐라고? 양설이가 희생되다니.
1: 희생된 지 벌써 한 달이나 돼요.
0: 곽상은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땅이 꺼져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는 한참 입을 열지 못했다.
1: 면장 동무, 이 소식을 들으면 동무가 몹시 난감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동무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난 연장 동무가 가진 시련을 겪었고 의지가 굳센 동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언제까지고 동무

0: 오늘 속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1: 서방이, 난 견딜 수 있으니 참아라.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5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